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리벨란테 김지훈입니다. 9월 7일 월요일 아침의 첫 곡으로 율리우스 푸치크의 행진곡 연대의 아이들을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하당님들, 주말은 잘 지내셨나요? 굉장히 궁금한데 벌써 월요일입니다. 오프닝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에 물건을 채우느라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물건을 싣는 일에만 집착하는 곰의 모습이 참 안타깝기도 하면서 우리 모습 같기도 한데요. 저희는 뭔가를 더 가져야 마음이 놓이고 하나를 채우면 또 다른 걸 찾게 될 때가 있잖아요. 뭔가를 채우고 사는데 휩쓸리지 말고 주변을 좀 둘러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날씨가 좋아서 자꾸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데 파란 하늘도 예쁘고 흰 구름도 예쁘고 이렇게 좋은 하늘을 두고 술에 채우는 데만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되겠죠?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1: 잘 부탁드립니다.
3: 카티 프로 시.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3번 D단조 작품 번호 108 중 2악장 아다지오 이차크 펄만의 바이올린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월요일의 첫 사연입니다. 7464님 좋은 아침입니다. 훈디 지난 주말에 끝내주는 부산 여행을 하고 일상으로 복귀를 했는데요. 아침 공기가 이제 완연한 초가을에 들어선 것 같네요. 가을 초입에 훈디 그리고 아당 가족분들과 함께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지난 주말에 끝내주는 부산 여행을 하고 왔는데 아마 같은 곳에 계셨던 것 같아요. 끝내주는 여행이셨다니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네요. Autumn Leaves, 에디 히긴스 트리오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Autumn Leaves, 에디 히긴스 트리오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청취자 참여 안내입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계정 주소는 아당 CBS, ADANGCBS이고요. 프로그램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다음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슈베르트의 안디 무직, 도이치번호 547, 소프라노 엘리자베스 슈바르츠코프, 에드윈 피셔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슈베르트의 안디 무지크, 도이치 번호 547, 소프라노 엘리자베스 슈바르츠코프, 에드윈 피셔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리벨란테 김지훈입니다.

당신 날 사랑하네? 아내가 이런 말을 한 건 꽤 오랜만이었다. 평소에 나름대로 잘하려고 애쓰는 부분들은 있지만 이런 말을 듣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이 말을 듣게 된 건 두바이 쫀득 쿠키 두쫑쿠가 한창 유행하여 하나 구하기도 쉽지 않던 시절 내가 나갔다 오는 길에 두쫑쿠 두 개를 사왔기 때문이다. 일이 있어 자전거를 타고 우체국에 들렀다가 아내가 두쫑쿠 두쫑쿠 노래를 부르는 게 기억이 나서 약간 길을 돌아서 두쫑쿠를 사왔던 것이다. 당시 나도 두쫑쿠를 먹어보긴 했지만 도대체 이게 왜 그렇게 유행인지는 이해할 수가 없는 맛이었다. 아무튼 나는 나고 아내는 아내이므로 아내를 위해 일부러 두쫑쿠를 사갔다. 곁에 있는 사람이 무언가를 진심으로 간절히 원하는 건 일종의 기회다. 얼마 전에는 아이가 도마뱀을 너무나 키우고 싶어 하길래 내가 체스를 이기면 도마뱀을 입양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랬더니 아이는 매일 내게 달려들며 체스를 도전했는데 거의 100패에 가까운 패배를 당하면서도 도무지 포기할 줄을 몰랐다. 덕분에 아이의 체스 실력은 일취월장했다. 비록 나중엔 수명이 무려 20년은 된다는 도마뱀을 데려와야 했지만 말이다. 아이는 무언가 간절히 원하는 게 많아서 쉽게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는 함께 행복해질 수 있다. 책을 사주거나 같이 놀아주거나 먹고 싶은 걸 해주는 것이 모두 아이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일이다. 사실 어른이 되면 간절히 원하는 것이라고 해봐야 명품이나 값비싼 여행 정도로 많이 축소가 된다. 아이는 그렇지 않아서 좋고 이번처럼 아내가 두쫑쿠를 갈망해주면 역시 좋다. 간단하게 행복을 선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함께 행복하기에도 나름의 기술이 있다. 거창한 것을 바라기보다는 작은 것에서 행복할 줄 아는 것이다. 그러면 곁에 있는 사람도 내게 기꺼이 행복을 선물하기 쉬워진다. 내가 꽃 한 송이에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저 밤마다 함께 드라마 한 편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당신이 해준 요리 하나에도 감동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서로는 더 쉽게 행복해진다. 물론 곁에 있는 사람이 그 작은 행복조차 줄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많이 가르쳐야 할 것이다. 나는 이럴 때 행복하니 이런 걸 해줘. 그리고 당신도 말해줘. 당신이 행복한 걸 내가 해줄 테니. 주고받는 속에서 행복은 서서히 자리 잡는다.

키사스 키사스 키사스 트리오 로스 판초스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작가이자 문화평론가 정지우의 책 불행에 몰두하지 않는다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는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저자처럼 상대방이 간절히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쫑쿠, 뭐 또 버터떡, 그게 뭐라고 줄까지 서서 사 먹나 싶기도 하지만 유행하는 간식 하나로도 모두가 이렇게 쉽게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작은 디저트 하나를 이렇게나 기뻐한다고? 이 정도 행복쯤은 언제든 선물해 줄 수 있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대단한 선물도 좋지만 우리 인생은 아마 작은 기쁨들이 모여서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원하는 걸 기억해뒀다가 챙겨주기,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좋아한다면 기꺼이 해주기,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이런 때 행복해 라고 말해주기. 아, 저는요, 아당님들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아, 여러분도 그렇다고요? 아, 그러면 저희는 서로 아주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다음 곡입니다. 차이콥스키의 발레, 백조의 호수 중 왈츠, 가라얀의 지휘,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이거 밟으면 우리 다 죽어요. 이러면서 살금살금 웃은 포즈로 지나가곤 하죠. 그렇게 한번 웃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훈디도 유쾌하게 하루 시작하길 바래요. 오늘도 파이팅. 아, 우선 이 사연 자체가 너무 유쾌해서 저도 유쾌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된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 메이커가 그룹에 있으면은 그 그룹은 항상 좀 분위기가 밝고 긍정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그룹에서 분위기 메이커 담당인데, 예. 근데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많은 에너지를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1698님 그리고 저도 계속해서 힘내서 분위기를 이끌어 가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네르바의 초가을님, 어제는 소고기 소고기 노래를 불렀더니 룸메가 사줍디다. 노래를 굉장히 잘 부르셨나 봐요. 어떤 걸 드셨을까요? 등심을 드셨을까요? 안심을 드셨을까요? 저도 토요일날 등심을 먹었는데 오늘따라 아당님들과 굉장히 잘 통하는 것 같아서 저도 괜히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다음 곡입니다. 조용한 날들, 앙드레 간용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조용한 날들, 앙드레 가뇽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사연 읽겠습니다. 6382님, 요즘 도토리 최애 이슈에 강릉 갔다 온 언니가 도토리 모양 빵을 사다 주었어요. 생김새도 너무 귀여워서 받자마자 소리를 질렀어요. 조그만 빵 하나에 이렇게 행복해지는 쉬운 여자가 되었지만 정말 행복은 먼 데서 그리고 큰 것에서만 찾을 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네요. 네, 맞습니다. 행복을 먼 데서 찾으려고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쉽게 찾을 수가 없죠. 저도 도토리묵, 예, 도토리묵으로 만든 묵국수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옛날에 저희 집 앞에 금요일마다 장터가 열리면 2,000원에 묵국수 한 그릇을 사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을 기다렸었는데 그 묵국수를 딱 받아들면 정말 그 행복감이, 예, 아, 갑자기 또 도토리 이야기를 하니까 도토리 묵국수까지 이렇게 기억이 나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행복은 좀 가까운 데서 찾는 게 좋고 여러분 오늘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십시오. 다음 곡입니다. 로만 홉슈테터의 현악 4중주 F장조, 세레나데 중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칼 민힝거의 지휘, 슈투트가르트 칸모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로만 호프슈테터의 현악 4중주, F장조, 세레나데 중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칼 민힝거의 지휘, 슈투트가르트 칸모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듣고 계십니다.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현대 큐밍!
2: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
1: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2: 큐큐큐큐큐밍
1: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3: 파르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 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 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4: 경복 취업이 잘 되는
5: 경복
4: 잠재력을 전문가로
5: 경복
4: 4호선 캠퍼스
6: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0: 하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1부의 끝곡으로는요, 레너드 번스타인의 뮤지컬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중 만보, 구스타보 두다멜의 지휘, 시몬 볼리바르 유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0: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계절이 지나간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0: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첫 곡으로는요. 윤동주 시, 조범진 곡의 별 해는 밤, 베이스 김대영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리벨란테 김지훈입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1: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달달이고
1: 입학지원에서 달라졌다.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3: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4: 관자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CBS 기획 전재덕 박종성의 심포닉 하모니카 공연에 초대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하모니시스트 전재덕 박종성 그리고 전재덕 밴드 최영선 지휘의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하모니카 협주곡 조지 거슈인의 랩소디 인 블루, 넬라 판타지아, 우리 민요 세야 세야 등 클래식, 재즈, 영화 음악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9월 15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입니다. 프랑스의 메스크랑 테스트 국립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이 열립니다. 지휘 다비드 라일란트, 신창용의 피아노 협연으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연주하죠. 9월 16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부천 시립 합창단의 1, 2, 3, 4 콘서트 악기와 합창음악에 초대합니다. 김명희의 지휘와 해설, 그리고 피아노, 대금, 생황, 장구, 필이라는 악기에 합창을 더한 곡을 들려주죠. 9월 17일 목요일 오후 12시 34분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입니다. 아드레알 김 지휘의 오케스트라 디 오리지널 공연이 열립니다. 바리톤 김태한의 협연으로 모차르트의 코지 판투테, 코른골트의 죽음의 도시, 로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사 등 오페라 아리아와 라흐마니노프의 교향적 무곡을 연주합니다. 9월 19일 토요일 오후 5시 서울 아트센터 도암홀입니다. 에스토니아 국립오케스트라가 우리나라에 옵니다. 지휘 올라리 엘츠, 피아니스트 선우 예권의 협연으로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 등을 들려주죠. 9월 2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세요.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쇼팽의 왈츠 7번, C샵 단조 작품 번호 64의 2번,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김정원 선생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궁금해하시는 아당님들이 꽤 계시는데요. 지금 연주 일정으로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는 김정원과 친구들이라는 공연을 앞두고 계십니다. 9월 9일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리니까요. 아당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케리니의 첼로 협주곡, B플랫 장조중 2악장, 아다지오 논 트로뽀, 자클린 뒤플의 첼로, 다니엘 바렌보임의 지휘,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케리니의 첼로 협주곡, 비플랫 장조 중 2악장, 아다지오 논트로포, 자클린 뒤플의 첼로, 다니엘 바렌보임의 지휘, 잉글리시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리벨란테 김지훈입니다.

청취자와 DJ가 서로의 음악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 오늘은 저의 이야기와 함께 음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

이탈리아의 굉장히 유명한 싱어송라이터 클라우디오 발리오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팀이 경연 당시에 이분의 곡을 커버해서 경연을 치른 후 경연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이곳저곳에서 이 곡을 불렀었는데요. 경연이 끝나고 조금 지나지 않아서 이 클라우디오 발리온이라는 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들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하시면서 본인이 지금 투어를 돌고 있는데 이 곡을 당신들의 버전으로 오프닝 무대에서 불러줬으면 좋겠다. 함께 하겠냐. 이런 제안이었습니다. 물론 가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이 있어서 함께 하지는 못했는데 아직도 종종 그때 그곳에 가서 이 곡을 불렀더라면 또 어떤 경험으로 남았을까

하는 상상을 종종 하고는 하는데요. 오늘 왜 이 사연을 소개를 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굉장히 아쉬워하시고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또 기회가 한 번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저희 팀 그리고 저를 응원해 주신다면 또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소개해 봅니다. 굉장히 경쾌한 곡입니다. 알트로브의 구이, 클라우디오 발리오니의 노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발트로베 구이, 클라우디오 발리오니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고 굉장히 함께 안타까워 해주시고 또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응원을 해주신 걸 보니까 정말로 또 그런 기회가 올 것만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음악을 듣고요, 나도 누군가에게 음악을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는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담긴 곡을 누구에게 보내는 건지 같이 적으신 뒤에 유료 문자 샵 9390 앞으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에 있는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소개된 분들께는요, 코르테 화장품과 모바일 커피 쿠폰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였습니다. 네, 다음은 신청곡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645님의 신청곡인데요, 드보르작 현악 세레나데 2장조 작품 번호 22의 1악장 모델라토, 크리스토퍼 워렌 그린이 지휘하는 런던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7645님의 신청곡 드보르작의 현악 세레나데 2장조 작품번호 22-1악장 모데라토 크리스토퍼 워렌 그린이 지휘하는 런던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보슬비님, 전주부터 심장을 뛰게 하는 그 곡 또 더 좋은 기회가 꼭 찾아오길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사는 곳에서도 리벨란테를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꼭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꼭 가보고 싶은 여행지가 이탈리아 그리고 미국 이렇게 두 나라인데 혹시 미국에 사신다면 저도 좋고 보슬비님도 좋고 다른 나라에도 또 다른 경험이니까 뭐든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그 기회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0524님 사연입니다. 월요일 아침은 유난히 몸도 마음도 무거운데요. 저곳과 여기라는 뜻처럼 지난 주말에 행복했던 순간은 저곳에 두고 이제는 다시 지금 여기에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려고요. 아름다운 하모니가 월요일 아침을 조금 더 힘차고 설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오늘, 현재, 새로운 한 주를 또 시작하고 새로운 순간을 힘차게 맞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의 이 행복한 추억을 원동력 삼아서 또 힘찬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플 오드리님의 신청곡 듣겠습니다. 그노의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 줄리엣의 아리아, 꿈속에 살고 싶어라. 소프라노 나탈리 드세이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퍼플 오드리님의 신청곡, 쿠노의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 줄리엣의 아리아, 아, 꿈속에 살고 싶어라. 소프라노 나탈리 드세이의 노래로 함께 했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9456님, 훈디, 저는 개인적으로 사계절 중에 가을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파랗고 높은 하늘에 하얀 구름이 점점이 떠 있고 선선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머리카락이 날릴 때 기분이 너무나 좋아지기 때문이에요. 좋아하는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것, 이게 바로 행복이겠죠. 훈디는 어느 계절을 가장 좋아하나요? 아, 저도 가을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날씨도 너무 좋고 덥지도 춥지도 않고 그리고 뭔가 옷을 입기에도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로 입을 수가 있고, 아 근데 제가 비염이 좀 심해서 이렇게 환절기가 찾아올 때마다 좀 비염으로 고생을 하는데, 아, 이것만 아니면 정말 완벽한데, 그쵸? 또 오늘 이렇게 보내주시는 사연들 보니까 비염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환절기에 가습 꼭 하시고 비염 꼭 심해지면 약 드시면 또 좋아지거든요. 병원에도 한 번씩 가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다음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C단조, 비창중 2악장, 아다지오 깐타빌레,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0: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C단조 비창중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2: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안.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안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5: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

0: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개항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잠남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1: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2: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3: 최강희의 영화 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4: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요. 비지스의 원곡 First of May 미조구치 하짐의 첼로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페셜 DJ 리벨란테 김지훈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7: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14: 홈픽.
13: 홈픽.
15: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6: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8: 휴대.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천만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영화 오디세이에는 주인공 오디세우스의 귀환을 방해하는 온갖 역경이 등장합니다. 동굴에 사는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와 노래로 사람을 유혹하는 세이렌, 머리가 여섯 개인 괴물 스킬라까지. 그런데 이 모든 난관을 뚫고 집에 돌아왔지만 남루한 옷차림의 오디세우스를 한눈에 알아봐 준 건 아내도 아들도 아닌 늙은 반려견 아르고스뿐이었어요. 오직 냄새와 기억으로 주인을 알아보고 마지막 힘을 다해 꼬리를 흔들고 떠난 20년 지기 친구. 계산이 필요 없는 사이, 조건 없이 나를 기다리고 기억해주는 존재들이 있죠. 그 덕분에 우리는 매일 아침 안심하고 집을 나설 수 있는 것 같아요. 비록 문 밖의 세상은 험난할지라도 서로를 기억하고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오디세이 중에서 Let's Go Home이었습니다. 네, 음악만으로도 참 웅장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장면, 오프닝에 나오는 장면 때문에 우셨다는 분들 실제로 굉장히 많으시죠? 네, 이지연님, 사람보다 개가 더 낫다는 말이. 맞아요. 저희 외할머니도 맨날 그 얘기 하셨었는데. 그런가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손바비님, 아르고스, 오디세우스 알아보고 꼬리 흔들고 생을 마감하는 장면, 영화에서 제일 슬픈 장면이었어요. 영화 보고 나오는데 다들 그 부분에서 울었다고. 농담곰님도, 사실 20년지기 친구라고도 할 수 없죠. 강아지 때 잠깐의 추억으로 평생 주인을 기다려준 아르고스입니다. 오, 이렇게 또 이렇게 들으니까 더 감동이, 와, 정말 그러네요. 그래서인지 주말 사이에 오디세이가 드디어 천만 영화에 등극했더라고요. 와, 축하드립니다. 올 한해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영화 중에서는 왕가 사는 남자 이후 두 번째, 그리고 국내에서 개봉한 외화 중에서는 2022년 아바타 물의 길 이후 4년 만에 나온 천만 영화라고 해요. 와, 우리도 그동안 오디세이 얘기 많이 했는데 여기 우리 영음씨 집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쵸? 앞으로 개봉 예정인 우린 영화 가운데서도 또 하나의 천만 영화가 나오기를 바라게 되네요. 그러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 우리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영음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 영화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

0: 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1: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안녕하세요.
3: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3: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3: 연두리.
2: 잘 부탁드립니다.
4: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5: 조강지

박정원님와 오늘 두 곡 가을 하늘이랑 페어링 완벽 그 자체네요. 와우 하셨습니다. 들으셨던 곡은요. 가죽 재킷에 레이벤 선글라스 끼고 오토바이를 타고 활주로를 달리던 우리의 매버릭. 톰 크루즈가 떠오르는 곡이었죠. 영화 탑건 매버릭 중에서 탑건 앤썸. 86년에 개봉한 탑건의 오프닝 시퀀스와 엔딩에서도 흘렀던 곡이었어요. 36년 만에 돌아온 후속편 탑건 매버릭에서도 편곡한 버전이 오프닝 시퀀스에 쓰여서 올드 팬들의 향수를 자극했죠. 그 항공모함에서 새로운 전투기들이 이륙하는 도입부 몽타주 씬이 있었는데 탑건 팬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죠? 그리고 앞서 들은 곡은 작년에 개봉했던 슈퍼맨 사운드 트랙 중에서 첫 번째 트랙 데이비드 플레밍의 홈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레인보우 게시판은 반려동물 이야기로 한창입니다. 네, 네. 그 와중에 909님, 저는 왜 여자인데 매버릭을 20번 넘게 보면서 볼 때마다 울까요? 하셨네요. 어떤 그 눈물 포인트가 딱 정확하게 있어서 그러신 거겠죠? 네. 너무 하나마나 소울리스라고 오늘 피디님이 저 아니에요. 진짜 그렇잖아요. 네네. 다 머릿속에 그런 진짜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였다고요. 저도 연극 하다 보면은 그 어떤 거는 감정 안 잡고 그 대사 씬 딱 그 순간 되면 나도 모르게 뭉클해지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왜 계속해도 이렇고 다른 건 왜 계속해도 잘 안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카르페디엠16님, 그립다고 보고 싶다고 말도 못하고 20년을 가느다란 목숨을 부여잡고 기다리던 그 심정을 흐흐. 아, 괜히 읽었다. 또 불을 다시 지폈네요, 제가. 다시 레인보우 게시판에 한참 동안 반려견 얘기로 한바탕 울고 계시겠네요, 여러분들. 축복동행님, 난 슈퍼월도 나름 재밌었는데 그랬습니까? 바람이 분다 피러님, 그렇습니다, 강디. 저를 따라하셨고요. 네, 매버릭 재밌어서 여러 번 봤는데 F1이랑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네, 9월이 되니 어머님이 밤이랑 도토리 주우러 가자고 자꾸 압박이. 왜요? 나가기 귀찮으세요? 낭만장이님. 네, 아 그럴 것 같기도 한데 들을 때는 참 낭만적이고 좋을 것 같은데 네, 시점을 좀 멀리 해보시고 이 시간을 추억이라 생각해보시고 추억에 몸 담가보시죠. 네. 강디러브님, 오늘이 백로, 푸른 하늘의 날이라고 하네요, 강디. 아, 그래요? 오, 우리나라가 제안해서 유엔이 지정한 첫 기념일이래요. 오, 푸른 하늘의 날?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정말 가을 하늘 공활하네요. 네, 높고 구름이 없네요. 하늘색. 가을이네요, 여러분. 언젠가 오피님, 올림픽공원에서 운동 중입니다. 제 앞에 걸어가는 어르신 핸드폰에서 강디 목소리가 흘러나와요. 안녕하세요, 어르신분들. 네, 저희 최강의 영화음악은 어르신분들이 또 진짜 좋아하신다고요. 제 귀 블루투스 이어폰에서도 나오는데 말이죠. 같은 공간, 같은 라디오, 무지 반갑네요. 하셨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4209님. 안녕하세요. 강희 언니 DJ님. 듣고 싶은 곡이 있어요. 여기 작품명이 잘렸어요. 어디에서 로봇

다운이 주니어와 스팅이 함께 불렀던 Every Breath You Take 신청합니다. 감사해요. 라고 완료형으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문자에는 작품명이 잘렸지만 아마 드라마 엘리 맥빌인 것 같은데 맞죠? 엘리의 생일을 잊은 레리가 깜짝 선물로 스팅을 데려와 함께 노래하는 에피소드였을 거예요. 드라마 엘리 맥빌,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와 스팅이 함께한 Every Breath You Take 이어서 평범했던 청년이 37번째 생일에 번개를 뿅 맞고 갑자기 IQ가 흉 급상승해서 천재가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죠. 영화 페노메논 엔딩 크레딧송을 준비했습니다. 에릭 크랩튼과 베이비페이스의 Change the World 두 곡 듣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와, 음악 나가는 사이에 5098님이 사진을 보여주셨는데요. 벼가 이렇게 자라있고 허수아비가, 정말 우리가 아는 허수아비가 그 낡은 셔츠 입고 밀짚모자 쓰고 있네요. 여의도 셋강에 벼가 자라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도 한번 와보세요 하셨네요. 와, 정말 가보고 싶다. 가봐야겠어요. 서울 있을까요? 아, 진짜 가보고 싶은데. 이상민

님, 강디 저 오늘 면접 보러 가요. 볼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땡땡 볼수 있겠는데 아마 잘볼수 있게 잘볼수 있게 응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할게요. 어떤 면접인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9897님, 강디 방금 멘트에 홀딱 반해서 가족방에 보냈어요. 방금 라디오 DJ 최강희가 얘기한 건데 조금 귀찮은 일은 시선을 좀 멀리 두고 오늘을 추억이라 생각하고 추억에 몸 담아보라네. 감당 안 되는 F형 자극 멘트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아, 제발 제발 가족분들이 댓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다. 답글 제발요. 하트랑 그 엄지척 이런 거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것도 제가 연극하면서 배운 거예요. 가끔 연기할 때 이렇게 시야가 좁아질 때는 이거 너무 이 캐릭터가 나쁜 사람 같지 않을까?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닐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싶을 때는 연극이 다 끝난 시점으로 되돌아보면 뭐그 추억의 한 지점에 있다고 생각하면 나를 그렇게 압박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그런 지점이 저는 참 좋아요. 좋아해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무명가수 릭과 한물간 팝스타 데니가 우연히 만나서 함께 쓴단 하나의 노래로 엮이게 되는 얘기인데요. 영화 싱어게인이죠. 예매권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예매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싱어게인이라고 꼭 써주시고 본인 성함도 넣어주시고 신청 문자 짧게 넣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식스센스, 유전, 나이브스아웃의 배우 토니 콜렛의 첫 주연작 영화 뮤리엘의 웨딩 중에서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초라한 현실에서 화려한 결혼식 판타지로 도피하던 뮤리엘이 시드니에서 진짜 우정을 찾고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시작은 코미디지만 씁쓸하면서도 따뜻해지는 성장 드라마거든요. 영화 전체가 거의 아바의 곡으로 채워져 있어요. 오늘은 그중에서 댄싱 퀸, 그리고 영화 플래시댄스에서 한곡 더, 로라 브래니건의 글로리아까지 읽을게요.

최강희의 영화 음악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죄송해요. 아, 왜냐면 제가 지금 문자창을 읽으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어떤 분이 오늘도 정말 방방 뛰고 싶네요 했어요. 글로리아 들으시면서. 그래서 최강희 여러분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읽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저걸 뭐라고 하죠? 각 지역마다 틀리죠? 이름이 방방이, 덤블링, 퐁퐁이 뭐 등등. 여러분 동네에서는 뭐라고 불렀나요? 아무튼 그 덤블링 말입니다. 지금 이 음악 나가니까 많은 분들이 뛰고 싶다고 막 방방방 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정말 뛰고 싶은가요? 아니 뛰는 걸 볼 때 더 좋지 않나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뛰는 게 더 좋으세요? 그 위에 올라가 계신 게 좋으세요? 어때요? 그냥 궁금해서. 그런 것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누구나 뛰고 싶은 마음은 있잖아요. 문득 궁금해지네요. 그 어렸을 때 그런 덤블링 방방 퐁퐁퐁 이런 거 있는 그런데 옆에 저 어렸을 때는 떡볶이 가게도 있고 초등학교 앞에 뭐 뽑기 가게도 있고 했어요. 달고나 같은 거 만드는 거. 그냥 전 옆에서 그 달고나 하면서 방방 뛰는 애들 쳐다보는 게 되게 좋았는데 거기서 내려오면 되게 이상한 게 걷잖아요. 그런 것도 참 귀여웠고. 네. 전문 용어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뭘까요? 뭐가 있었는데? 네. 오늘도 뛰세요. 저는 거실에서 이렇게 신나는 음악이 나오면 가을은 선물님. 근데 아파트 같은 데서는 뛸 수가 없으니까 무릎만 이렇게 으쌰 으쌰 으쌰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1629님 강릉으로 여행 가는 길에 신랑이 운전 중에 최강희의 영화음악 듣자고 해서 듣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귀여운 강희님 너무 사랑해요 하셨네요. 네, 신청곡 해주셨는데 이거는 잘 메모해놨다가 뭐 빨린 시일 내에 들려드릴 수 있으면 들려드릴게요. 여행 잘 다녀오세요. 너무 좋으시겠네요.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아, 방방이 퐁퐁이 이름은 트램펄린이군요. 티라미스님이 신청하신 곡 들을 텐데요. 휴잭맨이 울버니로 유명세를 떨기 전 영화라 알려지진 않았지만 OST의 10번째 곡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해요. 오늘은 작년에 갑자기 떠나신 엄마의 생일인데 50대 아저씨인 저에게 오래전 20대 시절에 들었던 이 노랫말이 많은 위로를 줍니다. 며칠 전 방송에서 얘기한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노랫말이 격려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 그래요? 저 또한 작년에 마음속으로 약속하고 계획한 것 준비하면서 오늘도 잘 있어요. 오, 뭔가 뭉클해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뭔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느낌 너무 좋은데요. 네, 엄마 사랑해요. 그리운 엄마라고 하셨네요. 신청하신 곡은 페이퍼백 히어로 라이트하우스 패밀리 하이입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가사 내용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가사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눈물이 차오를 땐 기억해.

0: 언젠가 이 모든 게 끝날 거야. 우린 언젠가 아주 높이 오를 거야. 라고. 너무 힘이 되죠? 감사합니다. 최강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요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그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시네마에서 영화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참나.

0: 가면 집으로 꾹끼리
1: 베이글닷컴.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6: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7: 자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8: 파르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 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 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9: 아휴, 또 끝날 시간이네요. 오늘의 끝곡입니다. 러빙 빈센트 영화 중에서 리엔나 하바스의 스테리 스테리 나이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내일에서 만나요.

0: 집에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오랜만에 찾아갔는데 재료가 소진되어 일찍 문 닫습니다. 가게에 이렇게 안내판 붙어있을 때 섭섭하지만 기분 좋아요. 와, 사장님 얼마나 뿌듯하셨을까. 발걸음 가볍게 퇴근하셨겠다 싶어요.

오늘 할 몫을 다 채우고 나면 오늘은 발걸음이 가볍고 내일은 하루를 맞이할 마음에 힘이 세지겠죠. 오늘 저마다의 문을 열고 시작하신 모든 분들 뿌듯하고 기분 좋게 문 닫으실 수 있길 바라봅니다. 재료 소진, 조기 마감 없는 이 시간은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벼워질 차례입니다.

0: 세 가지로 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가을 동경님이 수영님 어제 조기 마감하려고 했잖아요. 아유 동경님 주말에 열만 안 들으시는구나. 그거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그러니까 토요일에 행사가 있는데 너무 걱정을 해서 금요일날 저도 재료 소진이 된 거죠. 애가 이제 증신이 나가가지고 토요일날 불꽃 축제와 임영웅의 일상 콘서트를 뚫고 파주 임진각까지 가야 하는 절체절명의 매니저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뚫고 가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재료가 소진된 거였어요. 일부러 제가 클로징 멘트를 해버렸었었죠. 새벽 4시에 출근해서 5시 30분에 오픈하면서 손님들 맛있게 식사하시는 모습 저에겐 힐링입니다. 0477님 진짜 일찍 문 여시네요. 그러면 저녁 장사는 어떻게 대단하시다. 와 진짜 이렇게 요식업 하시는 분들의 바지런함 정말 훌륭합니다. 더욱더 잘 되시기를.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6: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5: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3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0: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하란의 첫사랑, 서인국 정은지의 All for You 들으셨어요. 오늘은 오후 출근길을 같이 하고 있어요. 햇살은 따가운데 불어오는 바람은 시원한 것이 조금만 기다려. 이제 곧 가을이야 하고 말하는 것 같아요. 4440 지금 가을이거든요. 가을이에요 지금. 7548님. 그래요? 오늘은 유엔이 정한 푸른 하늘의 날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유영석 씨가 정했나? 아니요, 한국이 제안해서 채택된 날이래요. 오, 그래. 어머. 아침에 등교하는 애들한테 하늘 10번씩 보라고 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생각해 봅시다. 자연에 1이라도 관심이 있었나요? 막 엄마 아빠들 놀러 가면 야, 저기 뭐 새 봐라, 하늘 봐라, 강 봐라, 뭐 봐라. 1도 관심 없었어요. 희한하게 나이 먹으니까 하늘도 보게 되고 작은 풀잎 하나도 막 이렇게 예뻐 보이고 그거 희한하죠? 진짜 하늘 뭐 하늘 보라 하늘이 하늘이지 뭐 이랬었는데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6422님이 신청하신 원더걸스 아이러니 4미닛 핫 이슈.

어머, 이 노래는 진짜 가을 하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감도 안 올 정도로 너무 보드랍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서영은 웃는 거야. 0306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1405님이 신청하신 유리상자 가을 하늘. 9937님 50년 만에 처음으로 머리를 짧게 단발로 자르고 앞머리도 처음으로 내렸어요. 남편한테 나 어때? 했더니 엄정화? 하더라고요. 칭찬이겠죠. 어우, 칭찬이죠. 엄정화 언니 그 정말 똑단발 칼단발 그거 하고 따따라따라따라 이거 불렀었나? 아무튼 몇 곡 불렀어요. 그 칼단발로. 보통 단발하고 최양락 아니냐고 하거나 애봉이 아니냐고 하거나 이런 얘기도 듣는데 엄정화 얘기는 미인이시고 이목구비가 굉장히 뚜렷하다. 참고로 회사 직원들이 귀엽대요. 아, 또 단발의 좋은 예가 이제 다 옛날 사람들인데 아멜리에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좀 이렇게 러블리한 그 분명히 그분은 이제 인종도 다르고 파마는 안 했을 거예요. 스타일리스트가 이렇게 한올 잘 해주셨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파마로 구현을 하려니까 자꾸 이제 어머님처럼 되긴 했는데 귀여울 땐 좀 약간 아멜리의 느낌이 나고 근데 그 머리도 진짜 어울리기가 힘들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저기 뭐야 타블로 아내분 강혜정 씨 맞죠? 네. 아, 이러해서 큰일이야 여러분. 단발은 최양락이지. 아니 남자들은 뭐 그렇죠. 근데 여자가 그 말 들으면 0823님 야간일 끝내고 이제 버스에서 내려 걸어갑니다. 열만 들으면 너무 신나서 씻다가 막 혼자 따라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이 행복 멀리 퍼뜨려 주셔서 너무너무 정말 고맙고 감사해요. 열만이여 영원하라. 너무 힘드셨죠. 이게 낮밤 바뀌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이제 좀 들어가서 진짜 깨끗이 씻으시고 그냥 기절. 임재현 사랑의 연습이 있었다면 9110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노을에 전우성 씨가 솔로로 불렀어요. 만약에 말이야.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소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하우징.
7: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7: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7: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7: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8: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9: 콜레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더스데이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4: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5: 1533 1566 세라하임.
4: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6: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7: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햇살님이 월요일 민원인 방문으로 바쁜 오전 보냈어요. 직원들과 점심 후다닥 먹고 언니 목소리 들으며 잠시 여유 부리고 있어요. 또 월요일날 못했던 것들 막 처리하느라고죠. 1035님. 사무실에 밥 먹을 사람 없어서 외근 약속 전에 한강공원 들렀어요. 명당 자리 발견해서 한강뷰 감상하며 김치 치즈 주먹밥 먹고 있네요. 야, 엊그제만 해도 거기가 막 미어 터지고 그랬는데 나만의 것이 됐네요. 그죠? 5847님 남편이랑 계룡산을 등반하고 아산 중입니다. 어, 뭔가 좀 깨달으셨는가 모르겠네요. 신승훈의 어느 멋진 날 신청하셨어요. 이 곡 듣고 2부에 올게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3: 홈픽.
12: 홈픽.
14: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1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레.

0: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데이 식스 해피 해피 옛날에 많았는데 해피 뽀삐 요즘에는 강아지 이름을 그렇게 잘 안 짓죠. 강시아 씨는 열만 들으면서 점심 먹고 누워 있어요. 소된다. 요즘에 트렌드 몰라요? 먹자마자 숟가락 밥상도 치우지 말고 숟가락 딱 놓고 나가서 최소 10분만 천천히 걸어라. 그럼 혈당 스파이크 뭐 저기 뭐야 혈중 지방 혈당 스파이크 고지혈증 동맥경화 모든 성인병의 근원을 원천 차단.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 이미 밖에 산책할 수 있는 복장으로 잡숫고 그리고 숟가락 딱 내려놓으면 밖에 10분 딱 걷고 딱 들어와요. 그러면 아까도 나 고지혈증이에요. 어째서요. 다 사라져요. 진짜. 내 말 믿고 그렇게 한번 해봐요. 그때 들어 누우면 기분이 째져요? 그렇지. 기분도 째지고 내 몸도 째지는 거야.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쥬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0: 썬비타 마누카꿀.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3: 지혜치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2: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관절 연골.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5: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4: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5: 우리 집은 슈가버블.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6: 요즘 유산균 장부터.

샵의 라잉 홍경민의 가져가 5887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캔에 가라가라 9685님 수영씨 목소리 들으니 축 처져 있던 텐션이 업 올라가네요. 정말 마법 같은 목소리예요. 아니에요. 9685님이 목소리 하나에도 기분이 달라진다는 건 기본 소양이 훌륭한 분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 뭐 비타민이에요. 뭐 듣기 좋아요. 쳐져 있던 것도 올려줘 이러지만 뭐 무슨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저랑은 어떤 일면식도 없고 저를 한 번도 겪어보지도 않았지만 목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난다는 분들도 계세요. 간혹. 더 많을 수 있죠. 표현하시는 분들 중에 간혹 계세요.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은 제가 또 그런 거는 무시할 수가 있죠. 어떻게 모두가 날 좋아하겠어요. 나도 당신 싫어요. 오늘도 좋은 음악 들으며 힘내서 아이들 열정적으로 가르치겠습니다. 아이들 가르치시는구나. 6829님 지난 주말 부모님 모시고 한시 가족들 4대가 모였어요. 평생 시골에서 농사 짓느라 고생하신 부모님이 좋아하셔서 자식들도 뿌듯했습니다. 매년 이맘때 정기 모임해요. 내년에도 두 분이 건강하게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한기화 아빠, 장성자 엄마 사랑합니다.

둘째 딸 한진숙 드림. 저는 이렇게 대가족이 사진을 이렇게 딱 찍은 모습 보면은 내 가족도 아닌데 그렇게 뿌듯해요. 그리고 내가 할머니가 아닌데 야,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았어. 이렇게 해서 막 20명씩 탁.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그 뭐 옛날에 환갑잔치 요즘에는 한 팔순 돼야지 이제 잔치 하시는 그 마음이 뿌듯하시겠다. 그 생각 들더라고요. 정우, 유연석, 손호준, 너만을 느끼며 8342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전미도 보랏빛 향기

5364님이 신청하신 악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아유 러브 윈스 올. 5332님이 아침에 애들 등교시키고 예약해둔 곳에 다녀왔어요. 어디게요? 한동안 뜸했는데 바람도 선선하니 참 헌혈하기 딱 좋은 날씨라고. 우리 열만 가족분들은 어쩜 이렇게 훌륭하세요? 이렇게 헌혈을 계속 채워나가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세요. 오늘로 45번째. 내년까지 이제 50번을 채운다고. 와, 내년까지라도 다섯 번은 더 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피가 많다는 것에 참 부러움을 느낍니다. 저는 항시 피가 좀 부족한 상황이라 가지고. 오늘 뭐 먹을까 메뉴 고민 중입니다. 일단 커피를 드리도록 할게요. 맛있는 거는 본인 돈으로 사드시고 더욱 건강하셔서 피도 건강해야 그 저기 받잖아요. 뭐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안 받아주잖아요. 다다다 맘님 오늘 하루 회사 휴가 내고 초6 딸아이 피아노 콩쿠르 예선 보러 양재역 가는 전철에서 글 남겨요. 먼 길 가는데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길. 수영씨 파워! 이다솔 파이팅! 이런 거 막 콩쿠르 대회 나가고 이런 어때요? 진짜 엄마도 떨리고 애도 떨리고 보통 이게 쉽지 않던데. 이다솔 파이팅! 우리 연습한 대로만 잘하자. 조선 힙합 마음의 숲 바실리 칠사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포터블 그루브 나인 아멜리에.

0: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캐넴.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5: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3: 1544-7575
5: 파르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 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 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6: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7: 오늘 푸른 하늘의 날이라고 하니까 꼭 하늘 보세요. 푸른 하늘에 푸른 하늘 듣고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기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천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전문가구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매년 9월 7일은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인데요. 대기 오염과 깨끗한 공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증대하기 위해서 제정한 날입니다. 2019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 총회에서 제안해서 제정된 기념일이라고 그러네요. 자, 이제 곧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가을 하늘을 만끽할 시기가 다가오는데요. 세계 문화유산만큼 소중한 우리나라의 하늘이 매연과 미세먼지로 오염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0: 2026년 9월 7일 월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Love's been a little bit hard on me. 주스 뉴튼의 노래 FM 팝스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바위나리님이 가을하고 어울리는 주스 뉴튼이네요 그러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또 그러네요.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8411번으로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거는 제가 본 게임이 아니고 리허설 할 때 찍으신 사진이네. 고맙습니다. 파주 포크 페스티벌에서 제가 MC를 봤거든요. 안 어울리게. 제가 그 저 옆에서 같이 MC를 본 아나운서 분이 정유민 아나운서라고요. 예쁘고 키도 크고 아주 날씬하고 아주 그런 키가 저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리허설 할 때 농담으로 키를 좀 감안해서 이렇게 좀 해주지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스텝 중에 한 명이 작년에는 정유민 아나운서하고 임진모 씨였어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 예, 하여튼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게 방송을 방송이 아니라 아주 멋진 행사를 잘 치렀습니다. 6268번으로 이제 정말 가을이 시작입니다. 햇빛은 따갑지만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하늘도 높고 좋은 음악 들으면서 걷기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 이러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늘이 참 우리나라 가을 하늘은 진짜 예술이라는 말이 모자랄 정도로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어저께 전 가족들하고 북촌 가서 뭐 그 전시회 하나를 봤는데 전시회를 하는 그 건물의 옥상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전시회 다 보고 근데 옥상에 올라가니까 진짜 하늘이 와 사방팔방이 쫙 펼쳐져 있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빵 굽는 아트 빵빵님이 날씨가 완전 아트아트합니다. 8411번으로 그렇게 사진도 보내주시고 여진행자와 맞추느라고 뭔가를 깔아야 했을걸요 그러셨어요. 예, 조금 올렸습니다. 나무향기님도 오늘 푸른 하늘의 날이라는데 하늘이 맑고 높고 좋아요.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밖에서 일하느라 왔다 갔다 하기가 정말 상쾌하고 좋으네요. 그래서 날씨 얘기 참 많이 해주셨어요. 자, 한동준의 FM팝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2에서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FM팝스와 문자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레인보우만 있으면 전파가 닿지 않는 곳에서도 세계 어느 곳에 가셔도 CBS FM을 깨끗한 음질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 동안 꽉 채워서 FM 팝스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5: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딸, 혹시 황진우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한.
2: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2: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0: 연두링.

Kenny Loggins의 Footloose, Stevie Wonder의 Part-Time Lover, 그리고 엘튼 존의 I'm Still Standing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송윤숙 씨가 어제 불꽃쇼에서 흐르던 몇 곡 선곡해 주세요. 음악이 다 좋든. 제가 불꽃놀이를 못 봐가지고요. 어제가 아니고 그제였죠. 그제 해프닝이 좀 있었는데요. 그제 제가 파주에서 행사가 끝나고 토요일이죠. 토요일. 근데 강북 아니 강북이 아니지. 하여튼 쭉 오다가 이제 강북 강변으로 이제 딱 들어서는 순간 길이 차가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때가 한 9시 됐나? 아 진짜. 그때부터 하여튼 뭐 엄청 오래 잘 기어가더라고요. 참. 야, 그리고 보니까는 여의도에 야 불꽃놀이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못 봤어요 저는요. 야 어떻게 그렇게 길이 여의도 일대는 완전히 한 100만 명이 모였다 그러던데요. 뉴스를 보니까. 이거 참. 날개님이 오늘 아내가 소급 친구랑 목적지 없이 1박 2일 여행 떠났어요. 힐링하고 추억 만들면서 안전하게 여행하고 오기를 바란다고 미정과 잘 다녀오세요 그러셨습니다. 야, 목적지 없이 1박 2일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 장호균 씨가 유지수님 방송의 끝곡으로 알란 파슨스 행님의 Eye in the Sky가 나왔는데 가사를 보면 가을 하늘과 별 내용은 없는 왜 오늘 같은 가을 하늘과 이 노래가 아주 찰떡궁합이라고 해주셨네요. 네. 뭐 오늘 방송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노래 잘 어울리는군요. 어쨌든 간에 네. 이 노래들도 아마 잘 어울릴걸요. 가을 하늘과 Faith Hill의 There You Will Be, Leon Rimes의 I Need You.

매일 오후 2시만 되면 어김없이 라디오를 켜고 마음을 달랬던 20대 대학생 애청자입니다. 제 대학생활을 통틀어서 가장 치열했고 막막했던 수개월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연을 적습니다. 저는 철도 차량 시스템을 전공하면서 기관사라는 꿈을 품어왔습니다. 기관사가 되기 위해서 철도 면허 교육기관에 입소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지난 날들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론 240시간, 실기 440시간을 합쳐서 모두 680시간의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두꺼운 책 대신 태블릿 화면 속에 빼곡히 넣어둔 철도 관련 법령, 또 도시 철도 시스템, 운전 이론, 전기동차의 구조와 기능, 비상시 조치 PDF 교재들을 매일같이 습득했죠. 그리고 지난 7월 6일 680시간의 힘겨운 교육 수료 과정을 모두 마쳤을 때의 그 성취감,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제일 힘들게 했던 건 바로 필기시험이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연속해서 무려 3번이나 고배를 마셨거든요. 이대로 포기하기에는 680시간의 시간과 열정이 너무 아까웠고 기관사가 되겠다는 열망도 간절했죠. 저는 마음을 비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왜 틀렸는지 하나하나 짚어가는 오답노트를 태블릿 앱에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고 사소한 법령 한 줄, 토시 하나까지 샅샅이 분석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끝에 지난 7월 16일에 드디어 필기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필기의 높은 벽을 넘어서자마자 440시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평가받는 기능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죠. 실기시험을 마치고 몇 시간이 흐른 뒤에 저는 홈페이지에서 합격이라는 글자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제2종 전기차량 철도 운전 면허증을 손에 쥐게 된 겁니다. 대학생 신분으로 680시간의 긴 교육을 견디고 필기시험에 3번이나 떨어지면서 겪었던 좌절과 방황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7월 6일에 수료, 7월 16일에 필기시험 합격, 그리고 8월 4일에 기능시험 합격까지 완주했던 제가 자랑스럽고 기특하기만 합니다. 제가 절망하고 힘들 때마다 저를 붙잡아주고 용기를 준 노래를

보석성으로 신청합니다. 그리고 실패의 그늘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모든 분들께도 이 노래의 뜨거운 열정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보석송 존 파의 Saint Elmo's Fire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에서 심형준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이야, 노력이 대단하시죠.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 그래요. 이게 저 기관사 시험이 6312번으로 아 대단하고요. 수고했어요. 그 젊음이 아깝지가 않네요. 앞날에 행운이 깃들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러셨어요. 음휴시인님이 멋진 사람은 목표가 분명한 사람. 네, 맞습니다. 생크림님이 꿈을 이루기 위해 힘든 시간과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딸도 4년 공부해갖고 본인이 원하는 회사에 합격해서 14일 첫 출근합니다. 수환테크 힘내자님이 아 어쩌면 저희 아들 수환이가 걸어야 할 과정을 먼저 이루셨.

앞으로 멋진 행보 응원합니다. 7944번으로 저희 아버지도 철도 공무원이셔서 옛날 생각나네요. 그러셨습니다. 네. 자, 심형준 씨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보석 같은 여러분만의 이야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편지 형식으로 누구에게 편지를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과거 뭐 추억담도 좋고 현재 진행형의 뭐 사랑 얘기도 좋고 다 좋습니다. 많은 보석 같은 이야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랑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보석 같은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컬처 비트의 미스터 베인,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뷰티풀 라이프.

0: 대학을 다니고
1: 입학지원에서 달라졌다.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7: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8: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9: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8: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2: 위제로
1: 과식계도 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2: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일양약품.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4: 경리나라
6: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7: 1533-1566 세라하임.
6: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8: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6: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한동준의 FM 팝스에서는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 시송 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를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에베네셀 호텔에서 2인 주중 주말 숙박권을 드리고요. 한동준의 팬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앤디 윌리엄스의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Stranger on the Shore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변동 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13: 홈픽
12: 홈픽
14: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1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유리트믹스의 노래 Sweet Dreams였습니다. 미소천사님이 웃음 치료 강사인데요. 간만에 강의가 없어서 집에서 FM 팝스 들으면서 힐링하고 있네요. 이게 천국이에요. 거실에서 하늘 보고 음악 듣고 있으니까 와 너무 좋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웃음 치료 강사님은 웃기는 건가요? 웃겨서 많은 분들을 좀 행복하게 해주시는 건가요? 그래갖고 병이 낫게 하는 건가? 웃음 치료 강사. 야 이건 너무 좋은 저 직업인데요. 웃음으로 모든 질병을 치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좀 이치에 맞는 거죠. 자주 웃으라 그러잖아요. 웃어서 행복한 건지 행복해서 웃는 건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웃으면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9509번으로 아 오늘 같은 날씨에는 뭘 하든 좋은 날씨인 듯 싶어요. 바람은 살랑살랑 높은 하늘 깨끗하고 파란 구름 한 점 없는 날씨 음악과 걷기에도 훌륭한 날씨 가만히 앉아만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날씨 예. 저는 미루었던 베란다 치우고 힘들어서 커피 한잔 하면서 하늘 바라보면서 FM 팝스 따라 웃고 있으니까 이것도 힐링이 되네요. 그러셨습니다. 아

0: 84번으로 역시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파주에서 동준님 만나 뵙고 너무 행복한 음악 들으면서 순간 20대로 돌아갔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다행입니다. 근데 음악이 어떤 음악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위안이 된다는 거, 이건 참 너무나 큰 축복이죠. FM 팝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들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시간 신청곡들 보내드립니다. Hey, Mr. DJ 유튜브에서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메시지 샵 9390으로 받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FM 팝스와 문자로 실시간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깨끗한 음질로 CBS FM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배경음악은 바로 레인보우입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경기도민이라면
6: CNF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합치면 8만 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 명이나 쓰느니요.
4: 환급이 무제한 더 경기패스.
5: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5: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6: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미래

Modern Talking의 You Can Win If You Want, London Boys의 My Love, Joy의 Valerie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공항 달리기님이 현재 인천공항 시정 10km 이상입니다. 구름 1도 없습니다. 가을맞이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차 안은 덥지만 창문 열고 다녀봅니다 하셨어요. 창문 열고 다녀도 뭐 그렇게 괜찮더라고요. 에어컨 안 틀고 창문 열고 다녀.

이니까 시원하던데요. 네. 클레오파트라 님도 아 날씨도 좋고 선곡도 좋고 집에 도착했는데 걷다가 들어가야겠네요 하셨어요. 네. 0959번으로 회사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기사입니다. 낮에는 운행이 없어서 식사하고 산에 가서 운동하고 개울가에 릴렉스 의자를 펴고 편안하게 FM 팝스 듣고 있습니다. 제 삶의 엔돌핀입니다 하셨어요. 계곡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역시 시원하시겠네요. 오늘 같은 날씨에는 계곡에서 탁 그냥 의자 펼치고 앉아있으면 그냥 야 완전히 힐링이죠 진짜. 어휴, 이거 앙팡님이 지금 어휴,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지금 사고가 났는데 가게를 그냥 들이받았네. 어휴. 하여튼 예, 처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페달을 오조작했던 그 아주머니가 보도블록으로 올라와서 야씨 인명피해, 어휴 인명피해까지 있었어요? 야 이거 지금 끔찍해서 사진 못 보내겠어요? 우리 놓고 왜 사진 보내셨어요? 예? 아, 참. 너무 무섭네요. 예. 하여튼 뭐, 이게 뉴스에 나올까요? 뉴스에 제보하셨다는데. 어휴, 너무 무섭다. 하여튼, 아유. 오조작 때문에 이게 참 문제입니다. 자, 노래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노래 들으시면서 놀란 가슴 한번 좀 예, 가라앉히시기 바랍니다. 피터 세트라와 크리스탈 버나드가 함께 부르는 Forever Tonight 그리고 애니타 베이커와 제임스 잉그램이 함께 부르는 When You Love Someone.

리틀 리버 밴드의 노래 The Night Owls 그리고 쿼터 플래쉬의 Harden My Heart까지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미리네님이 아직은 아아를 못 끊겠네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얘기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

얼음 동동 띄워가지고 내 건 필요했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동경님이 40대 초반이라 FM 팝스에서 나오는 음악이 솔직히 좀 생소해요. 옛날 에어로빅 음악 같아서 더 즐겁게 방송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볼륨을 좀 높여보십시오. 그리고 오디오를 조금, 그러니까 뭐 블루투스 스피커나 뭐 이런 걸로 조금 크게 들으면은 음악이 좋게 들립니다. 그렇다고 저 소리를 너무 키워가지고 막 소리가 찢어지고 막 그러면 안 되고요. 충분히 그 감당할 만한 스피커로 딱 들으시면은 상당히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요, 사실 계속해서 듣고 있으면요, 아, 친근해져요. 그리고 노래가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 좀 이 생소하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생소한 노래들만 나가는 건 아닙니다. 저희 FM 팝스가. 요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안드레아 보첼리와 제니퍼 로페즈가 함께 부르는 기자스 기자스 기자스. 이 노래는 여기 신청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새 여기 있네. 장연순 씨가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질리오라 친케티에와 트리오 로스 판초스가 함께 부르는 베사메 무초까지 두 곡입니다.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0: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1: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2: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3: 한동준의 FM 팝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마이클 런스트락의 노래입니다. Paint My Love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천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성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남이 하품하는 걸 보고 따라했던 경험 있으시죠? 심지어 하품하는 사진만 봐도 하품이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이걸 하품의 전염이라고 하죠.

사실 하품 말고도요 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가 웃으면 나도 따라 웃게 되고 좋은 말 한마디를 들으면 괜히 나도 누군가에게 잘해주고 싶어지죠. 월요일엔 이런 좋은 것들을 전염시켜보면 어떻겠습니까?

0: 주머니 속의 행복, 김종서 씨의 노래,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김정숙 씨가 하품이라는 단어를 듣고 방금 하품했어요. 진짜로 뇌가 복잡한 듯 단순해요. 이렇게 단순한 뇌, 항상 너무너무 피곤하게 있는 뇌가 가끔씩 단순하게 되는 거. 아, 이거 좋지 않습니까? 윤희영 씨, 이렇게 가을이 오는 건가 싶은 점점점 오늘은 백로라네요. 맞습니다. 절기 오늘 백로, 흰 이슬, 밤사이 풀잎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그 절기 백로입니다. 하늘 한번 보십시오.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늘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같이 있어주네요. 참 고맙네요. 자, 오늘도 2시간 여러분과 함께 좋은 사연들 그리고 좋은 노래들 함께 하시죠.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2: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2: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2: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2: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 공고는 GH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4: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5: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4: 익수 황진한
6: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7: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6: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8: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9: 안녕하세요
1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9: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9: 완전 좋아요
10: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11: 샤볼데이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이 소은의 목소리로 들어본 사랑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쿨의 아로하였습니다. 서행심 씨가 아로하 가사가 너무 예쁘네요. 우리 아들 내년 봄에 결혼하는데 신랑의 맹세곡으로 이 노래를 부른다고 하네요. 아,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직접 이 노래를 하는군요. 가사가 참 아름답습니다. 너만 있어주면 돼. 영원히 빛을 잃어가지 않게. 첫날 밤에 단꿈에 젖어 하는 말이 아니야. 난 변하지 않아. 오직 너만 바라볼 거야. 오. 가사가 이렇게 찾아서 한번 봤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그런 가사네요. 결혼식 때도 잘 어울릴 듯합니다. 미리 축하드리고요. 자, 지난밤 나도 모르게 한기가 들어서 발로 찼던 가을 이불자락을 살며시 끌어다가 덮고 잤습니다. 3386번 저절로 덮고 있는 아침에 나의 모습. 이불 차버리고 주무시면 춥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이 소중한 사연들로 베스트 사연 이벤트 함께 할게요. 방송 마칠 때쯤 제작진 투표로 오늘 베스트 사연을 결정합니다. 선정되신 한 분께 햄버거 세트 쿠폰 보내드립니다. 앞서서도 하늘 얘기를 살짝 했는데 오늘 특히 하늘 예쁘다는 글들이 게시판에 참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노래 수연 높은 하늘아, 노영실 씨의 신청곡이에요.

이치현과 번님들 당신만이 노래는 0049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 만나는 코너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136번째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찾고 싶은 친구 은인 소개해 주시면 돼요. 학교 친구면 학교 이름, 졸업년도,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시고요. 그분과의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두 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요,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 사연 그리고 신청곡까지 함께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추석 전에 할머니 산소 다녀오는 길이에요. 반겨주는 듯이 바람이 살랑살랑거려서 위로받고 가네요. 6552번으로 주신 글이에요. 지금 보니까 나무들이 살짝살짝 움직여요. 바람이 그야말로 살랑살랑 불고 있는 듯합니다. 햇살에 저 나뭇잎들이 반

이선희 아름다운 강산. 9309번 그리고 임주빈 씨도 이 노래를 신청하셨고요. 이예린의 포플러 나무 아래는 1812번으로도 신청하셨습니다. 오늘이요 사회복지사의 날입니다. 우리 아들이 복지사 2년차인데 생각보다 힘들고 황당한 일도 많이 겪나 봐요. 그래도 보람 있는 일을 하니까 응원해주고 싶어요. 7268번으로 주신 사연입니다. 응원해 주고 싶은 게 아니고 막 응원합니다. 예, 이렇게 좋은 일을 소리 없이 해주고 계신 이 많은 분들이 계시죠.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그야말로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오늘부터 수시 접수를 하는군요. 이 게시판을 보면서 이런 걸 다 알게 됩니다.

0298번 부모가 장사해서 혼자 밥을 챙겨 먹으며 공부한 우리 딸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연도 있고요. 9524번으로도 아들 민혁이가 오늘 수시 접수한다고. 이 외에도 수시 접수하는 모든 고3 학생들, 이 수능생들 좋은 결과가 있기를 역시 응원합니다. 잘 될 겁니다. 예. 수능생들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도 조금 더 긴장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홍은경 씨가요. 9월이 되면 신혼여행에서 들었던 이 노래가 입가에 맴돈다고 하시면서 신청하셨네요. 그 달이 어떤 이벤트의 달, 그때가 되면은 모든 것들이 막 떠오르죠. 노래도 이렇게 입가에 맴돌고요. 그 노래는 바로 김성호의 회상입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에어.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 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2: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3: 광고 전에 들은 노래 장현 씨의 미련 3386 남덕기 씨 이상은의 언젠가는 이었습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8039번으로 신청하셨네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7: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패드. 쓱 닦고 착 메디힐
1: 토너패드.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0: 집에서 홈픽 해. 홈픽.
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0: 지금 홈픽 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홈픽.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 변진섭 너무 늦었잖아요. 2654번으로 신청하셨네요. 홍혜숙 씨가 캬 좋습니다. 예, 캬 좋습니다. 예. 이거만큼 더 좋은 표현이 없죠. 날이 가을로 접어들어서 그런가요? 이렇게 음악들이 더 좋게 들리지 않습니까? 자, 음악 듣기 좋은 오후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김능옥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김용상 씨입니다. 제가 찾고 싶은 사람은 외국어 대학교 철학과 81학번 김용상 형님입니다. 형님은 우리들 사이에선 철학도 기요사로 통했습니다. 김용상에서 받침을 빼고 기요사 이렇게 부른 거죠. 당시 저는 외대 중국어과 81학번이었는데요. 김용상 형님을 우연히 알게 되어 친하게 지냈어요. 형은 대학원 준비를, 저는 언론사 준비를 하며 밤늦도록 이문동 외대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를 했죠. 끝나고 같이 나오면 배가 출출했는데요. 용상 형이 잘하는 가게에 가서 찐 계란을 몇 개씩 먹으며 허기를 달래곤 했던 추억이 생각납니다. 1988년 제가 취직하고 이문동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헤어진 뒤 벌써 4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더 늦기 전에 꼭 만나고 싶은 용상이 형. 이 방송을 들으시면 저에게 꼭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 카니발 그땐 그랬지였습니다. 외국어대학교 철학과 81학번 김용상 씨. 이 받침을 빼고 기호사 이렇게 많이들 불렀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혹시 듣고 계시면 나다 확실할 것 같습니다. 가요수로 듣고 계시면 샵 9390으로 문자하듯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능옥 씨 사연 소개됐는데요.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136번째 만남 기대합니다. 자, 이렇게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샵 9390으로 사연,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시면 돼요.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이미진 씨, 작은 아들이 군 제대하고 한 달간은 쉬라고 했는데 아르바이트 면접 오라고 연락이 왔다고 하네요. 천천히 해도 되련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알바 확정, 고정, 화이팅 해봅니다. 아드님의 굉장히 그 책임감도 있고 무언가 쉬면 안 되는 이런 성실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전역한 것도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또 아르바이트 확정 고정된 것도 화이팅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김지은 씨 그리고 임세실리아님께서 신청하셨네요. 어니언스 편지.

최성수 씨의 노래 풀잎사랑 3717번으로 신청하셨고요. 김상희 씨의 노래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 올 가을 되면서 처음 여러분께 들려드린 것 같은데요. 9390 그리고 6552번으로 신청하셨습니다. 0030번으로 주신 사연인데 우와 대단하십니다. 아빠랑 자전거 국토종주 마치고 집에 가고 있어요. 5박 6일의 여정으로 아라뱃길에서 시작해서 낙동강 하구 뚝까지 완주했습니다. 캬, 이게 얼마나 멋져요. 이거 힘들거든요. 근데 아빠랑 같이 완주를 하셨다. 서로에게 얼마나 큰 버팀목이었을까요? 그 시간 동안 어느 순간들보다 소중한 그 순간들, 그 시간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시는 길에 커피 시원하게 마시면 어떨까요? 두 분 커피 쿠폰 두 장을 보내드립니다. 금방 보내드릴게요. 위은주 씨인데요. 아가씨가 갑자기 혈액암으로 병원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오늘 가서 잠깐 얼굴 보고 왔는데 너무 마른 모습에 마음이 아파요. 못해준 것들만 생각이 나고요. 아, 그렇군요. 빨리 좋아지기를 그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딘가 아프고 힘들어서 그렇게 말라있는 모습 보면 진짜 그야말로 마음이 그냥 확 아파오죠. 찡하고 위로의 선물 위은주 씨께 보내드립니다. 예. 그리고요 2985번으로 주신 사연인데 오늘 어머니께서 네 자매끼리 처음 여행을 갑니다. 다 같이 제주도로 여행을 가셔요. 신혼여행 이후에 30년 만에 제주도를 가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같이 공항에 모셔다 드리러 가는 중에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모두들 같이 듣고 계시겠네요. 이야, 그럼 어머니랑 네 자매, 뭐 이모, 뭐 이렇게 같이 계신 거잖아요.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십시오. 예. 1895-3121번이군요. 예.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제이 래빗 바람이 불어오는 곳.

이문세 씨의 노래 시를 위한 시 2191번으로 신청하셨고요. 2380번으로 청해 주신 김혜림 이젠 떠나가 볼까 였습니다.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레인보우 어플리케이션 제 얼굴 옆에 보라색 있죠? 그거 누르시면 됩니다. 오늘은 뒷번호 6231 쓰시는데요. 다들 외근 나가고 혼자 7시까지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요 속으로 함께하니까 지루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승화 씨 라이브로 야화 이 노래 듣고 싶은데 가능하죠? 사랑의 하모니의 노래 야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사를 준비했죠. 박승화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야화입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3: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4: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2: 한국침례신학대학교.
5: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6: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가버린 추억, 남화용 씨의 노래였습니다. 8933번으로 신청하셨고요. 오늘 베스트 사연은요, 어머니께서 네 자매끼리 제주도로 여행 가는 길 공항 모셔다 드리면서 사연 주신 2985님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커피.co.kr 1온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 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 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청화 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은요, 에코 행복한 날을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박승화였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천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성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0: 정부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바깥일 하는 분들이 그러시죠. 가을바람 덕분에 일할 맛 좀 난다고. 늦더위도 맹렬하지만 바람 한 줄기면 싹 가시잖아요. 간절히 기다린 끝에 맛보는 간절기의 바람 맛에 취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요즘 부는 이 바람처럼 모든 수고 끝에 보답이 시원하게 따라와지면 사는 맛도 좀 있어줄 텐데, 바람 좋다 좋다 하면서 이런 바람 한 가지도 덩달아 가져보네요.

The Couple Wishes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수고 뒤에 확실한 보상 생각만 해도 상쾌합니다. 라고 우주먼지님께서 공감해 주셨습니다. 이 바람 맞으면서 저 바람도 한번 얹어보고 이 바람 저 바람 다 가져보는 기분 좋은 날들입니다. 요즘 같은 날씨면은 사실 저는 더 바랄 게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주말 잘 보내셨죠? 9월 7일 월요일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3: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5: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4: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6: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7: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8: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9: 1533, 1566, 세라하임.
8: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0: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1: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한.
2: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2: 8월 31일부터 10월 5일.

0: 때까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절기 백로에 이사갈 준비를 아주 빡세게 했다지요. 허리, 손목, 발목 성한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콧노래 뭐죠? 흥얼흥얼 되는 이유가 뭐죠? 까를라님이세요. 쨍 하고 했던 날이 돌아왔고 해만 뜬 게 아니라 오늘 절기 백로 맞습니다. 흰 이슬이라는 뜻인데 밤기온이 떨어지면서 풀잎에 이슬이 맺힌다는 그런 시기예요. 제이가이스 밴드 센터폴드 1585님 청해주신 노래 존 쿠거 멜랭캠프 헛 소 굿 린다 론스테트 It's so easy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초딩 아들이랑 라디오 오프닝부터 듣고 있어요. 열린 창문으로 저녁 가을 바람이 솔솔 들어오는데 아까부터 틀어놓은 선풍기 바람이 어색하게 느껴지네요. 0117님 맞습니다. 이 절기 백로에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내려가고 날씨도 이제 맑고 선선해지고 그리고 진짜 습기요. 공기의 촉감을 한번 보세요. 많이 달라졌죠. 요 며칠 내로 제 습기를 좀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전에는 한 7, 80%는 기본으로 나왔는데 오늘 보니까 한 50% 정도 나오더라고요. 습도가. 어제 제가 근무를 하면서 매 시간마다 온도 습도를 체크했는데 서울이 한 44%까지 습도가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여기는 강화예요. 들녘도 초록빛을 조금씩 내려놓고 황금빛으로 물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1585님 벼 이삭이 패는 시기 그 시기에 지금 딱 와 있습니다. 절기 백로. 오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오늘 운동화 2개 빨았습니다. 행주 5개, 면보 2개 삶았습니다. 정원에 나가 어제 자리를 옮겨 심은 고사리들한테 물을 주고 군데군데 잡초도 뽑았어요. 이렇게 일을 많이 했어도 땀이 하나도 안 나는 아침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캐치님들은 뭐 하면서 이 대단한 하루를 보내셨나요? 톡 보내듯이 톡톡 짧은 5줄,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레인보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을 읽어드립니다. 대단한 하루.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노래 나가는 동안 톡톡 적어서 보내주세요. 보니엠 리버스 오브 바빌론 5359님과 함께 들을 거고요. 에이스 오브 베이스입니다. The Sign.

해지는 하늘과 음악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기분입니다. 너무 좋다는 거죠. 이 순간이 테라님이세요. 이 좋은 순간 우리는 노래 두 곡을 또 들었습니다. 베트 미들러의 Wind Beneath My Wings 이어서 셀린 디온의 All By Myself 이 노래는 0747님께서 신청하셨어요.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집으로 가는 길, 하루를 돌아봐요. 이 노고남의 이유를 찾아봐요. 이 뿌듯함의 출처를 꼽아봐요.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김순희님, 9살 손자, 6살 손녀딸 돌본 하루였어요. 남편 있는 우리 집으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기차 타고 가는 길. 고된 듯 즐거운 황혼 육아의 하루였네요. 언젠가는 끝이 있겠죠.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5634님, 오늘 완전 치열했어요. 아침에는 야쿠르트 배달했어요. 반려동물 수제 간식 가게도 하는데요. 플리마켓 참가한다고 하루 종일 포장했어요. 가게 연지 1년 만에 첫 플리마켓. 너무 떨리네요. 저 잘할 수 있겠죠?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아무리 딸네 집이고 사랑스런 손주가 있는 집이지만 내 집만 못하죠.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혼 육아의 하루. 어서 내 집으로 가서 푹 쉬시기를 김순희님. 그리고 5634님 첫 플리마켓 완판을 기원합니다. 오늘의 대단자 두 분께 대단한 커피 드릴 거예요. 제이스 모라즈 콜비 칼레이 럭키 들으셨어요. 청해 주신 분은 3857님 앞서서 브루노 마스의 카운트 온 미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선열로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0337님 신청하신 브라이언 아담스 로드 스튜어트 스팅 All of Love 1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저희는 2부로 가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8: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9: 집에서 홈픽 해.
8: 홈픽.
1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9: 지금 홈픽 해.
8: 홈픽.
9: 방문 택배도 캑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8: 홈픽.
9: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1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메이웃 I'm in love for the very first time. 024님 청해 주신 노래로 2부를 열었습니다. 3471님께서 사연을 주셨는데 오늘은요 짝지랑 진주에 있는 금호지를 둘러봤어요. 날씨가 정말 정말 눈부시게 맑고 밝고 깨끗했어요. 대학교 때 지금 이 짝지와 데이트하던 곳이에요. 진주 경상대와 진주 교대생 43년 전의 이야기네요. 그러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 두 분이 데이트하던 곳이래요. 그래서 제가 저녁 스케치 인별그램에 올려드렸어요. 한번 구경 오세요. 아, 이 두 분이 여기에서 데이트하셨대요. 얼마나 예쁜

곳인지 얼마나 운치 있고 분위기 있고 그리고 좀 비밀스러운 곳인지 한번 구경 와보세요. 아, 이렇게 예쁜 데서 어떻게 찾아내셨죠? 찾아내실 수밖에 없었겠죠. 이 예쁜 데 보면 꼭 데이트 와야지라고 분명히 누군가는 딱 짚으셨을 테니까. 그 연못인데 지금 요 사진은 많이 정비된 모습이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조금은 다른 모습이었겠죠. 세월이 흘렀음을 느끼면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3471님께서 주셨는데 와, 그 젊은 날에 그 시절이 떠올라서 참 좋으셨겠어요. 다른 분들은 너무너무 그리울 것 같은데 그래도 내 사랑했던 사람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 더 좋으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다 젊은 날이 있었고 사랑했던 시절도 있었고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그 어딘가 다 있을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캐치님들은 어디 한번 가보고 싶으세요? 옛날의 그 시절 내가 정말 젊고 예쁘고 멋있고 막 창창하고 막 그랬던 그 시절에 어디에 가 계셨어요? 여쭤보고 싶었네요. CBS FM 이브닝 저희 인별그램 팔로우도 해주시고 와서 많이 구경도 해주세요.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으로 주시면 됩니다.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오시면 됩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3: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마이크롬 간유산균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남편은 해외 주재원으로 딸은 대학 앞에서 자취하고 있어서 주말에 다녀가면 월요일 저녁은 유난히 혼자인 게 좀 허전해요. 그래서 나름 요일마다 거리를 만들었는데 오늘은 달리는 날이라 지금 같이 뛰고 있습니다. 참 좋네요. 음악과 함께. 5875님께서 뛰고 있습니다. 산타나 피처링 롭 토마스 스무드 들으셨고요. 앞서서 샘 브라운의 스탑. 이 노래 나갈 때는 좀 슬로우 러닝 하셨을 것 같습니다. 빌 위더스의 Ain't No Sunshine 0117님께 전해드린 노래. CBS 음악 FM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함께하고 계세요. 저는 제 청춘을 보낸 해병대 근무지 가고 싶어요. 백령도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8654님. 아, 군대에 대한 기억은 진짜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다시 꿈에라도 나오는 게 너무 싫다 하시면서도 또 그때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동시에 드니까. 9360님은 아빠, 엄마, 언니, 저 이렇게 함께 살았던 인천 도화동의 옛집 한번 가보고 싶어요. 마당에 정원도 있고 강아지도 있었고 너무나 화목하고 다정했던 네 식구가 살던 곳인데 많이 변했다고 들었습니다만 왠지 그곳에 가면 좋았던 시절 또렷하게 떠오를 것 같아요. 하셨고요. 2233님은 저는 문득 오래전에 사랑했던 사람이 생각나서요. 시간이 많이 흘렀고 지금은 각자 잘 지내고 있겠지만 가끔씩 그때 순간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당연했던 생각들이 시간 지나고 나니까 참 소중한 시간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라기보다는 그때의 그 사람과 그 시절의 제가 가끔 그리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꼭 만나고 싶은 건 아니고 그 시절의 내가 그 시절의 내가 그리운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쵸? 콜린 블런스턴의 타이거 인 더 나이트 9779님께서 듣고 싶어 하셔서 준비해놨고요. 이어서 나탈리 콜의 아마폴라 이어드립니다.

자전거 타고 산책했습니다. 멋진 음악 감사합니다. 0097님. 오늘 계속 명곡이 흐르네요. 정릉숲길님. 러버츠 들으셨어요. 9678님 청해 주셨는데 나자레스. 예, 러버츠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거 그 김혜란의 소설 안녕이라 그랬어 얘기하면서 요 소설 안에 러버츠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소재로 등장을 하거든요. 이 팝송이. 네, 그거는 이제 킴딜과 로버트 폴라드 버전인데 이 버전이 없어요. 예, 저희 CBS에. 나자레스 버전만 있습니다. 다른 버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소설에 나왔던 버전은 없는데 나자레스의 러버츠 들으셨어요. 여기에 I'm young, I know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게 안녕이라고 들린다고 그 얘기 드렸습니다.

앞서서 이영희님 청해 주신 오지 오스본의 Goodbye to Romance 전해드린 노래였고요. 저는 40년 전 국민학교 가고 싶어요. 그때 중곡동의 용곡 국민학교.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요? 지금 가보면 철봉도 작고 책상도 작고 그러겠죠? 멀리 있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못 갈까요? 항상 가보고 싶은 곳인데 4280님. 그러니까요. 그런 데가 있는데 못 가 있어요. 아직도 있는데 가면 되는데 참 안 되죠. 20대 기타 치고 노래했던 그 시절 그립네요. 7944님. 오늘 저 일터에서 듣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일찍 시작해서 아직까지 늦게까지 일하고 있는 7999님 함께하고 계시고 옷가게 개업한 지 3개월 차인데 두껍게만 보이던 여름옷들이 이제 얇아서 추워 보여요. 이제 가을 옷을 조금씩 드리고 있는데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바로 겨울이 올 것 같아서요. 여름옷 넣을까 아직 놔둘까 고민하다가 또 하루가 지납니다. 5787님. 그렇군요. 맞아요.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여름옷들이 이제 추워 보일 수 있고 가을이다 싶으면 또 막 겨울이 오고 이런 게 반복되는 우리가 느끼는 건데 곧 그런 타임이 오겠죠? 0702님 청해 주신 노래 엘사의 로망 다비띠에 전해드릴 거고요. 데이비드 포스터 마를린 마틴 맞아요. 예. And When She Danced 노래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2: 위제로
1: 과식에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2: 위제로
3: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일양약품.
5: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6: 꼭 해보고 싶었던 거 해봅니다. 여행 중에 문자 보내기. 아들이랑 필리핀 세부로 스쿠버 다이빙 3일째입니다. 초등학생부터 성인이 된 지금까지 저희 같이 다닙니다. 6188님. 아버지와 함께 즐기는 스쿠버 다이빙. 아들에게도 자랑이 될 것 같아요. 안전하게 잘 즐기고 오시기를. 야니, Reflections of Passion 들으면서 오늘 마칩니다.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세상을 바꾸는 여성의 힘.
1: 수원 여자대학교.
2: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3: 경복, 취업이 잘 되는
4: 경복,
3: 잠재력을 전문가로
4: 경복,
3: 4호선 캠퍼스
5: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소비자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0: 사용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아무리 비싸도 자연산만 찾는 분들 계시죠. 전복, 광어, 뭐 송이버섯의 미역까지도 이게 양식인지 자연산인지 먼저 확인하는 분들 계시죠. 참 어른이 되고 사회인이 된다는 건요. 말투도 고쳐지고 성격도 좀 바뀌어지잖아요. 그렇게 우리도 점점 양식하듯이 어른이 된다는 건 무언가에 길들여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루 한 번은 순수했던 시절로 돌아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 안의 원래 모습을 찾아서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은 오늘도 2시간짜리 내 안의 원래 모습을 찾아서 음악여행 시작합니다.

0: 모두 자연산이라고요, 태동님? 글쎄,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아, 왜 이럴 때 있지 않나요? 그냥 늘 알콩달콩 쭉 깨가 쏟아지게 연애만 하다가 어느 순간 사랑 싸움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 하는 말이 변했어. 예전엔 안 그랬는데 진짜 달라졌어. 뭐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경우 그러면 좀 긴장되죠. 또 뭐 입사 동기나 고향 친구들 또 학교 뭐 동창들 오랜만에 만났는데 와 변했다. 진짜 몰라보게 변했네. 막 그러면은 이거 뭐지? 어떻게 변했다는 거지? 아무튼 뭐 원튼 원치 않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이 돼서 조금씩 조금씩 양식화 되지 않습니까? 평소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직장살이를 오래 하다 보니 말이 많아지고 또 시집살이를 하다 보니까 성격도 둥글둥글해지고 그런 변화들 느끼시죠? 그래서 우리 오늘 자연산이었던 내 모습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태동님 말대로 정말 자연산이 무엇인가? 외적인 것보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전엔 말이 없었는데 아무한테나 그냥 툭툭 말을 잘 건다든지 또 집 밥 아니면 안 먹었었는데 혼밥도 이제 식당도 아무 데서나 쑥쑥 들어가서 잘 먹는다든지 아무튼 예전하고 달라진 내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게 어떨까.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참여는 샵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꼭 하루 한 잔의 커피를 마셔야 한다? 그것도 바뀐 모습일까요? 그렇다면 제가 또 달라진 모습에 이렇게 도움을 드려야죠. 첫 곡은 김순철 젊은 그대였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4: 비타 마누카 꿀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 타왕타 시원해 타왕 타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대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
2: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1: 큐큐큐큐 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3: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로 간 유산균
0: 세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잃어버린 추억 비상구의 노래고요. 원 플러스 원의 당신의 모든 것을 두 곡의 음악 이어 들으면서 자 과연 나는 무엇이 달라졌나 봤더니 우리 정희님은 예전엔 좀 까칠하고 새처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시장 가면은 잘 모르는 할머님들 어르신들하고 옥수수까지 나눠 먹어요. 옥수수가 보통 이렇게 한 봉지 사면 한 네다섯 개씩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나눠 드신다고. 심지어 우리 집 아들 딸 흉까지 앉아서 봐요. 아주 좋은 성격이 되셨습니다. 또 유선님은 어릴 땐요 단짠단짠 그렇게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슴슴한 나물반찬 같은 거 삶은 채소 같은 게 만나더라고요. 친구들이 야, 너 갑자기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웃는데 진짜 이제야 저의 입맛을 찾아가는 게 아닐까? 예, 슴슴한 나물 삶은 채소 이게 사실은 건강에 좋다 그러긴 하더라고요. 살짝 데친 것들. 또 코스모스님은 그렇죠. 거의 다 아마 이런 분들이실 거예요. 예전에 혼밥. 혼영 그런 거 절대 못했거든요. 너무 이제 혼자 밥 먹는 건 물론이고요. 영화 보는 것도 혼자서 정말 편하게 잘해요. 나름 괜찮아요. 저희 안 그래도 음악 나가면서 박PD님이랑 그런 얘기 했거든요. 혼밥, 혼영 이거 진짜 많으실 거예요. 심지어 혼자 여행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자, 세 분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요. 최인령님 정해주신 곡 이어집니다. 양희은 한 사람.

거리 풍경이 참 고풍스럽네요. 고찬용의 거리 풍경 들으셨고요. 또 0983번으로 이문세 광화문 연가, 또 우리 소은님이 청해 주셨어요. 아웃사이더의 외톨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전 잘 못 알아듣겠는데 피디님 알아들으시겠어요? 역시 피디는 다르다. 그 얘기를 다 알아듣네. 이렇게 보니까 그 음악을 만들어 놓고 마무리 과정에서 그 피치 컨트롤을 이용해서 한 1.5배 정도 속도를 막 빠르게 해서 하는 거 아닐까. 실제로 그렇게 어떻게 말을 빨리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 말이 상당히 빠르다라고 했었는데 아, 흉내 못 냅니다. 아웃사이더 외톨이, 또 양희은의 한 사람, 내곡의 음악 이어들으셨습니다. 5882번으로 아내는요, 본인이 자연미인이라고 하는데 아, 이뻐요. 상당히 미인입니다. 근데 결혼한 지 25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학창시절의 사진을 안 보여줘요. 에이, 근데 지금은 뭐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 안 되잖아요. 아예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지혜로우십니다. 또 제이님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멋있어진대요. 그런데 제가 거울을 보면 아닌 걸 알거든요.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예전엔 얼마나 엉망이었길래 지금 저보고 멋있어진다는 겁니까? 와, 와, 한번 저도 뵙고 싶네요. 또 헤라님이 예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막 화가 나고 감정이 휩쓸려서 제 자신이 컨트롤이 안 되곤 했었는데 요즘은 뭐 웬만한 거 다 웃어넘겨요. 여유가 생긴 거죠. 나이가 들어서? 아니, 주변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자연산에서 양식화로 이렇게 점점점 글쎄 말이에요. 근데 예, 많은 분들이 아마 우리 헤라님 말씀에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자, 세 분께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요. 5040번으로 2691번으로도 청해 주신 성시경의 노래입니다. 거리에서 들을게요.

7326번으로 청해 주신 패티김 초우, 또 1135번으로 이윤수 먼지가 되어 들으셨고요. 9110번으로 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현숙 포장마차. 그랬더니 와, 포장마차는 역시 껌장어죠. 영미님, 순옥님은 아, 뜨끈한 어묵 국물에 그냥 아, 너무 좋죠. 막 너무 신나셨어 지금 다들. 헤일리님은 전 모레네 포장마차 잘 갔어요. 그리고 우리 태동님도 부흥 로타리에 포장마차 참 많이 갔죠. 안주 참 맛있었어요. 우주먼지님이 오? 사이키델릭한 사운드인데요. 많이 앞서가셨어요. 러브블러썸님, 야 포장마차. 현숙의 포장마차 들으면서 정말 너무 행복해들 하셨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가사가 재밌어요. 인생의 파란 꿈 펼치는 포장마차. 즐거워서 크게 노래하는 사람 야이야이야. 괴로워서 눈물 짓는 사람 야이야이야. 부딪히는 술잔 속에 떨어지는 별을 야이야이야 하면서 포장마차에선 그렇게 밥도 먹고 뭐 한잔 하시고 그러셨나 봐요. 재밌습니다. 성시경 거리에서 들으시면서 1609번으로 아내하고 그 거리에서 이 노래가 유행할 때 그때 만났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니 그때가 많이 생각납니다. 아이가 셋인데 지금은 아내가 지금 진급시험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장염 걸리셨군요. 장염 때문에 공부하기가 더 힘들 텐데 그로 인해 저는 육아를 돕느라 너무 어렵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님, 어머님들 존경합니다. 그렇죠. 내가 그 상황이 대부분 알죠. 예, 힘내시라고 1609 휴대전화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3: 콜레스테롤!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2: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한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시고요. 어느새 1부 끝곡입니다. 인호님, 동민님 청해주신 들국화 행진 전해드릴게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13: 홈픽.
12: 홈픽.
14: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경희님 1182 휴대전화로 청해 주신 김광일 길바람 아이였습니다. 오, 이 노래 진짜 많이 들었었는데 가수 이름이 김광일이었습니다. 처음 들으셨어요? 미영님. 뭐 당구님이 아 행복동이 있어 인생 전반전 후반전 다 되돌아보고 있네요. 고맙습니다. 아 일부에서 우리가 예전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달라진 내 모습 하다 보니까 진짜 인생의 전반전 후반전 다 돌아보게 되네요. 영미님이 한 달 만에 정말 소중한 시간 가져봐요. 먹고 사는 일이 참 바쁘네요. 한 달 만에 방송 들으시나 봐요. 아이고 바쁘셨네요. 그래요. 그래도 한 달 만에 오시든 두 달 만에 오시든 이렇게 또 제자리로 와주시니 너무 감사드리고요. 빛별님은 운전 중이라 글쓰기가 힘들어요. 오늘도 듣기 못합니다. 아 이렇게 흔적을 남겨주시는데 이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죠. 운전 중만 아니시라면은 특별히 할 얘기 없어도 뭐 듣고 싶은 음악 제목이라도 하나 아니면 뭐 이모티콘이라도 하나 던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3117 휴대전화로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옆집 강아지 운동시키고 5만원 심부름비 받았어요. 5만원을 받으셨어요? 대단한데요. 아주 괜찮은 아르바이트인데요. 근데 하긴 요즘 그 얘기 들어보셨죠? 오죽하면은 강아지 산책 자격증이 있대요. 그래서 그 자격증 받으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 주변에 여러 번 뵀습니다. 아무튼 뭘 하시든지 좋습니다. 적어도 이 시간 음악과 함께 하신다면 더없이 행복할 것 같아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0: 그럼 UMF 마누카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꿀.
1: 콤비타 마누카꿀.
3: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 건영.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산점.
1: 이젠 랜가드 하자.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3: 경리.

0: 지친 나를 안아 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4: 경복대학교.
5: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6: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7: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88-3222.
5: 한국침례신학대학교.
8: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9: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1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1: 백조 싱크.
12: Good Music Station CBS FM

음악에서 막콩 볶는 소리가 나죠. 지그지그지그지그지그. 이게 오리지널 곡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우리가 김정호 씨의 달맞이 꽃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오리지널은 이용복 씨죠. 우리 승종님, 박상우님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고 김미라님이 불독맨션에 좋아요 청해 주셨습니다. 임주빈님이 이한철띠 목소리다. 어떻게 이렇게 아세요? 역시 팬은 진실한 팬은 다르네요. 또 조용남 지금 9849-9709 휴대전화로 청해 주셨어요. 가사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좀 서글퍼져요 하는 그런 글을 주신 분이 계신데, 그렇죠. 그렇게 사랑했던 우리였는데 지금은 그 옛날에 우리가 아니라는 걸 안다는 거 아니에요. 서로 헤어지자고 먼저 말할 용기가 없을 뿐 우린 그때 같지 않다. 뭐 그런 얘기라 아무래도 쓸쓸하죠. 노래 가사를 듣다 보면. 근데 우리 2616번으로 누님 지금 쉬는 시간이라서 문자 보내요. 와이프가 주말에 친구들하고 1박 2일 놀러 간대요. 야호! 그래서 저도 몰래 낚시 갈라고요. 나중에 걸리면 혼나겠지만. 낚시 간다고 얘기하면 되지. 몰래 가야 할 이유가 있나요? 불안하게? 자수하여 광명 찾읍시다. 예, 가는 길에 차 한잔 드시라고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상원님 8384 휴대전화로 청해 주신 곡입니다. 백지영 사랑하네.

앨리스님이 날씨가 찐으로 좋아요. 찐으로 좋아요가 굉장히 확 와닿는데요. 그리고 제킬리님 그리고 땅콩님 짝꿍이랑

험해 여행 와 있어요. 연애하는 기분입니다. 하면서 최성수 동행 청해 주셨고요. 또 건호님 모자이크의 자유시대 그리고 3279번으로는 오 직장 은퇴 기념으로 알프스 트레킹 여행 중입니다. 오, 여기가 어딘가 있어요. 사진이 기가 막힌데요. 알프스 산정에서 듣는 행복한 동행. 아까 달맞이꽃 노래 나갈 때 알프스 풍경하고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그러셨는데 건강하게 여행 잘하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또 손동기님 6643번으로 심수봉 그때 그 사람 백지영 사랑 안에 청해 주신 곡 함께 들었습니다. 버블아이스님 중국 청도에 가 계시는군요. 행복한 동행과 함께합니다 하셨는데 이 노래는 어때요? 4405 9054번으로 청해 주신 곡입니다. 박인희 나무 벤치 길.

0: 가을밤이 오니까 이별 노래가 많이 들리네요. 예섭님. 그랬어요? 우리 오늘 이별 노래가 많았나요? 하긴 박상규 조약돌 7639번으로도 청해 주셨고 또 은숙님 병권님이 피버스의 가버린 친구에게 받침. 그렇네요. 또 박인이 나무벤치길 이렇게 세 곡의 음악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네요. 판교 금사빠님도 20대 즐겨 듣던 노래들인데 그때 만났던 친구들이 소환되면서 많이 보고 싶어집니다. 앞으로 이 보고 싶어지는 시간들이 더 길어질 텐데 어떡하죠? 행복한 동행과 함께 예, 그리움의 시간을 많이 가지셨음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교기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연간 인당 200만 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입학지원에서 네이버 스마트한 네이버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딸 혹시 황진우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환.
2: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환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2: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4: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5: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6: 오늘 날이 참 좋았어요. 근데 앞으로 더 좋은 날들이 펼쳐질 것 같네요. 오늘 끝곡은 새바람이 오는 그늘 남성 포크 트리오죠. 조규찬, 이준, 김정렬이 함께합니다. 좋은 날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완,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천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푸른 빛이 좋아 창가에서 올려다본 하늘이 어제는 바다가 되고 오늘은 숲이 되고 때로는 집도 호수도 들판도 된다고 하는 시의 구절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나의 하늘은 이라는 시에서처럼

자꾸 높아진 하늘에 눈길이 머무는 걸 보니 가을은 가을인가 봐요. 바라보기에 따라선 바다도 숲도 집도 호수도 들판도 될 수 있는 하늘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월요일이라 종일 너무 할 일만 들여다보고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선선해진 바람 한 줄기를 느끼면서 까만 밤하늘을 한번 올려다봐도 좋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9월 7일 월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유리상자의 가을 하늘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푸르고 쾌청하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요즘 하늘이에요. 시골에선 고추 잠자리가 날아다니기도 한다는데 지난주와는 또 다르게 하늘도 바람결도 달라진 걸 보면 계절은 우리가 눈치채는 것보다 조금 먼저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9월에는 이런 장면을 발견하는 소소한 재미가 있을 것 같죠. 오늘도 잘 오셨어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0: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7: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1: 자연한 알.
3: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송재호의 늦지 않았음을, 박상태 나와 같다면, 이 노래는 경민님이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20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눈부시게 파란 하늘도 좋고 별들이 반짝이는 까만 밤하늘도 좋아요. 그래서 낮에도 밤에도 길을 걷다 자주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오늘도 파란 하늘 실컷 올려다보면서 가을이랑 눈맞춤 했으니 지금부터는 꾸몸이랑 눈맞춤 하겠습니다. 4299님 잘 오셨어요. 귀도 맞추시고 눈도 맞추시고 길을 걷다가 한 번씩 하늘을 올려다보는 분들을 뵐 때가 있는데 그냥 그 모습만으로도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하늘을 바라보는 누군가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아지는 요즘입니다. 3544번으로 보내주셨네요. 한동안 너무 더워서 만사가 귀찮고 무력도 뚝 떨어졌어요. 옷이며 신발이며 있는 거 돌려쓰고 가방도 에코백 하나만 주구장창 들고 다녔는데요. 요즘 시원한 바람이 불고 계절이 바뀌려고 하니 무력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쇼핑몰을 기웃거리며 장바구니에 이것저것 담아보는데 막상 뭘 사고 싶은지는 모르겠어요. 사고 싶은 건 많은데 사고 싶은 게 없는 이 아이러니 제 무력이 감을 잃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그리운 게 아니라 무엇을 사고 싶은 그 일련의 과정들, 사는, 구매하는 과정이 그리우셨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가을은 뭔가 저장하고 쟁이고 쌓아두고 그러고 싶은 계절인가 봐요. 그리고 짙어지는 가을바람 너무 좋습니다. 오늘 하늘도 가을 하늘, 가을가을 합니다. 이 가을에 잘 어울리는 노래 기다릴게요. 사랑해 꿈님. 파란 마음, 하얀 마음이 잘 어우러져 바람까지 살랑살랑 나를 가만히 안 두는 계절, 가을입니다. 밖으로 뛰어나가고픈 날씨. 진실연님. 와, 사연도 가을가을 하네요. 이 노래는 고마웠다옹님, 그리고 별빛지은님도 청해주셨어요. 페이지 벙어리 바이올린.

시험, 연애, 취업, 뭐 하나 제대로 풀리지 않는 일상을 멈추고 고향으로 돌아온 혜원의 삶이 그려진다. 그곳에서 그녀는 직접 키운 농작물로 끼니를 지어 먹으며 봄, 여름, 그리고 가을과 겨울을 맞는다. 영화는 사계절을 따라가지만 유독 가을에 이르면 천천히 숨을 내쉬는 것 같았다. 밤을 춥고 감을 말리고 곶감을 만들고 영화 속에 등장하는 땅의 산물들 모두 그리 특별하진 않았지만 가을이라는 허기진 계절을 채우기엔 충분했다. 리틀 포레스트에서 혜원이 만든 음식도 마찬가지였다. 밤조림, 감식초, 배추전처럼 손이 많이 가지만 결국은 소박한 음식들. 카메라는 그 과정을 서두르지 않고 끝까지 지켜본다. 재료를 씻고 다듬고 끓이고 식히는 시간에 모두 다. 그게 이 영화가 관객에게 건네는 메시지는 아니었을까. 결과보다는 과정을, 도착보다 걸어가는 발걸음을 보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삶이 헛헛하게 느껴질 때면 가끔 이 영화를 찾게 된다. 밤의 끝자락에서 혜원이처럼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우리도 다시 밥을 지어 먹어야 할 때가 있을 것 같다. 거창하게 다시 시작하겠다고 마음먹는 대신 쌀을 씻고 손등으로 물을 맞추는 일부터 그렇게 한 끼를 잘 챙겨 먹고 나면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덜 헛헛할지도 모르겠다.

긴 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나눕니다.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옥상달빛이었습니다. 선물할게.

세 곡이었습니다. 장나라의 사랑하기 좋은 날, 써니힐의 두근두근. 이 노래 들으시고 나의 라임 오렌지님은 두근두근 한 지 한 5억 년은 된 것 같네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그래도 그렇게 오래됐다는 걸 기억하시는 걸 보면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으신 것 같아요. 꼭 사람이 아니어도 자연에 보면서 두근거릴 수도 있고 물건에 보면서 두근거릴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5536번으로 청해 주신 노래였어요. 라이즈의 허그.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청년케어.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소리 질러!

0: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7: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

0: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꿈과 음악 사이의 일부 끝곡입니다. 바이브 별이 빛나는 밤에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쓰다꼬차 간편하게 한 장 쓰다꼬차 하루 5분 쉽게
2: 쓰다꼬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쓰다꼬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해
1: 홈픽
3: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해
1: 홈픽
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 홈픽
2: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4: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렉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CBS 시투어 테마여행 세 번째. 10월 14일 즐기기 딱 좋은 나트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에 신나는 호핑투어, 머드 온천, 마사지, 5성급 리조트와 모든 식사가 포함된 완벽한 3박 5일. 이 모든 것이 97만 원. 10월 14일 나트랑에서 만나는 완벽한 힐링 지금 예약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봄, 여름, 가을, 겨울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바위나리님의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문을 열어봤습니다. 아, 나의 고등학교 시절의 전부였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노래. 왜 노래를 듣는데 울컥한지 모르겠어요. 오게티님. 그쵸, 울컥하죠. 노래를 듣는 순간 바로 엊그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르는데 막상 시간은 생각보다 꽤 많이 흘러가 있고 그 간극이 조금 울컥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불꽃 같았던 여름이 힘이 다한 듯 사그러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퇴근길 귀뚜라미의 가을 알림이 청량하게 들리네요. 벌써 가을이 오다니 점점점 내꽃님 보내주셨고요. 오늘은 정말 가을을 완연하게 느끼고 계시다는 그런 사연들이 훨씬 많이 도착했네요. 지난주보다. 2부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기다릴게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0: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 마누카 꿀!
0: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 뉴질랜드!
0: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 콤비타 마누카 꿀
3: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경복 취업이 잘 되는
5: 경복
4: 잠재력을 전문가로
5: 경복
4: 4호선 캠퍼스
6: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5: 경복대학교
7: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8: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7: 익수 황진안
9: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안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10: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9: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11: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2: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13: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4: Good Music Station CBS FM

세 곡이었습니다. 임기훈의 당신과 만난 이날, 꿈음속으로님 신청곡이었고요. 서영은의 사랑하는 날에, 신승훈 그대여서 고마워요 들으셨습니다. 투푸님, 10년 전쯤 오랜 친구인 저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사연을 차 타고 가면서 정말 우연히 들었습니다.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친구가 꿈음에 보낸 거였어요. 얼마나 신기했는지 생각지도 못한 선물로 두고두고 행복했습니다. 저도 이런 놀라운 선물을 하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 10년 가까운 시간이 그냥 지나갔네요. 오늘은 저의 가장 사랑하는 40년 지기 친구 원주의 생일입니다. 많이 많이 축하한다고, 우리 항상 건강하자고 50대 마지막 생일 행복하게 보내라 전해주세요. 세상에, 이탈리아에서 그렇게 사연을 보내주시고 나 사연 보냈으니까 꼭 들어 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날 우연히 못 들으셨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그만큼 꿈음을 애청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 봅니다. 그렇군요. 40년 지기 친구, 어마어마한 우정이네요. 오랜 친구분의 네, 생일 축하드리고, 그리고 꿈음과의 인연도 오래오래 이어지기를 바랄게요. 감사드립니다. 박기훈님, 지난 주말에 이종사촌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사촌형 누나들과 맥주 한 잔씩 했어요. 나이 차이가 10살도 더 났는데 이제 술도 같이 마신다며 막내 대접도 받고 형이랑 누나들이 해주는 좋은 이야기도 듣고, 나이가 들수록 이런 친척 가족 모임에 뭔가 따뜻함을 느끼게 되네요. 그렇군요. 성인이 되신 지 얼마 안 되셨을까요? 아유, 이제 술도 같이 먹고 좋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나 봅니다.

사촌분 결혼도 축하드리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6297님, 올여름 정말 힘들게 버텼는데 선선해지니 이놈의 비염이 찾아왔네요. 간질간질하고 재채기 나오고 시원해서 좋은데 또 다른 힘겨움이 찾아옵니다. 음악으로 달래고 싶은 밤이라고 보내셨어요. 아, 이 노래는 아까 사랑한대님이 청해주셨어요. 린, 시간을 거슬러.

윤상의 이사, 토이 조규찬, 내 마음속에 였습니다. 수지맘님, 친구들과 티셔츠 맞춰 입고 단양으로 1박 2일 여행 다녀왔습니다. 아이들 없이 엄마 셋이서 오롯이 여유를 만끽하며 힐링하고 왔어요. 초록초록한 뷰를 보며 지쳐있던 피로 다 풀고 왔는데도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키링 사고 다음을 약속했습니다. 딸 키우다 보니 기회가 없었는데 아이 없이 친구들끼리 여행 처음이더라고요. 기획해준 친구들에게 감사하며 행복한 주말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티셔츠가 다 다른데요? 맞춰 입으셨는데 아 뭔가 그 안에 들어있는 캐릭터는 다 똑같은데 디자인이 조금씩 다른데요? 그러셨구나. 수지맘님 따님이 수지맘님을 되게 닮았네요. 그동안 사진을 많이 보내주셔서 얼굴이 익숙한데 아, 아리따우십니다. 네, 행복한 기억 안고 잘 돌아오신 것 같아요. 994번으로는 야근하고 집에 오니 동생이 냉장고에 멸치볶음, 우엉조림, 콩자반을 얌전하게 넣어놓고 갔어요.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하셨어요. 요즘 자매 사이에 언니가 반찬 가득 채워놓고 갔어요. 냉장고에 뭐 동생이 요리해주고 갔어요. 이런 사연들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같은 분이신가? 부러운, 참 보기 좋은 예쁜 사연이네요. 9936번으로는 남편이 쪽지를 남겼어요. 전에는 손편지를 많이 써줬는데 요즘은 톡으로 짧게만 오고 가게 되더라고요. 쪽지에 적힌 저녁에 만나라는 문구에 엄청 설렙니다. 짧은 게 더 설레는 거 아닌가요? 저녁에 만나, 이따 봐. 달콤하네요. 신청곡 한 곡 보내드릴게요. 영 오지 않을 것 같던 가을밤이 오긴 옵니다. 약간 서늘한 공기에 왠지 음악이 그리워 간만에 인사해요. 라떼님, 가을 엄청 타는데 큰일입니다. 김조한, 사랑에 빠지고 싶다.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0: 아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3: 광고 전에 들으신 노래 허각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 뚱이님 신청곡이었고요. 케이시의 가을밤 떠난 너까지 들으셨어요. 꿈과 음악 사이에 오늘 마지막 곡이에요. 0456번으로 정해주신 옥수사진과 푸른날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희였습니다.

0: 지자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19자
1: 플랫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3: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7: 카티 프로 시

0: 들어.
1: 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좋은 음악들 함께하고 계신가요? 점원이 다음 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폐암 등 직업성 암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천만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영화 오디세이에는 주인공 오디세우스의 귀환을 방해하는 온갖 역경이 등장합니다. 동굴에 사는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와 노래로 사람을 유혹하는 세이렌, 머리가 여섯 개인 괴물 스킬라까지. 그런데 이 모든 난관을 뚫고 집에 돌아왔지만 남루한 옷차림의 오디세우스를 한눈에 알아봐 준 건 아내도 아들도 아닌 늙은 반려견 아르고스뿐이었어요. 오직 냄새와 기억으로 주인을 알아보고 마지막 힘을 다해 꼬리를 흔들고 떠난 20년 지기 친구. 계산이 필요 없는 사이, 조건 없이 나를 기다리고 기억해주는 존재들이 있죠. 그 덕분에 우리는 매일 아침 안심하고 집을 나설 수 있는 것 같아요. 비록 문 밖의 세상은 험난할지라도 서로를 기억하고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오디세이 중에서 Let's Go Home이었습니다. 네, 음악만으로도 참 웅장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장면, 오프닝에 나오는 장면 때문에 우셨다는 분들 실제로 굉장히 많으시죠? 네, 이지연님, 사람보다 개가 더 낫다는 말이. 맞아요. 저희 외할머니도 맨날 그 얘기 하셨었는데. 그런가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손바비님, 아르고스, 오디세우스 알아보고 꼬리 흔들고 생을 마감하는 장면, 영화에서 제일 슬픈 장면이었어요. 영화 보고 나오는데 다들 그 부분에서 울었다고. 농담곰님도 사실 20년지기 친구라고도 할 수 없죠. 강아지 때 잠깐의 추억으로 평생 주인을 기다려준 아르고스입니다. 오, 이렇게 또 이렇게 들으니까 더 감동이, 와, 정말 그러네요. 그래서인지 주말 사이에 오디세이가 드디어 천만 영화에 등극했더라고요. 와, 축하드립니다. 올 한해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영화 중에서는 왕가 사는 남자 이후 두 번째, 그리고 국내에서 개봉한 외화 중에서는 2022년 아바타 물의 길 이후 4년 만에 나온 천만 영화라고 해요. 와, 우리도 그동안 오디세이 얘기 많이 했는데 여기 우리 영음씨 집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쵸? 앞으로 개봉 예정인 우린 영화 가운데서도 또 하나의 천만 영화가 나오기를 바라게 되네요. 그러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 우리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 9390, 샵 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영음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 영화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네가 좋아. 네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0: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1: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0: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박정원님와 오늘 두곡 가을 하늘이랑 페어링 완벽 그 자체네요. 와우 하셨습니다. 들으셨던 곡은요. 가죽 재킷에 레이벤 선글라스 끼고 오토바이를 타고 활주로를 달리던 우리의 매버릭. 톰 크루즈가 떠오르는 곡이었죠. 영화 탑건 매버릭 중에서 탑건 앤썸. 86년에 개봉한 탑건의 오프닝 시퀀스와 엔딩에서도 흘렀던 곡이었어요. 36년 만에 돌아온 후속편 탑건 매버릭에서도 편곡한 버전이 오프닝 시퀀스에 쓰여서 올드 팬들의 향수를 자극했죠. 그 항공모함에서 새로운 전투기들이 이륙하는 도입부 몽타주 씬이 있었는데 탑건 팬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죠? 그리고 앞서 들은 곡은 작년에 개봉했던 슈퍼맨 사운드 트랙 중에서 첫 번째 트랙 데이비드 플레밍의 홈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레인보우 게시판은 반려동물 이야기로 한창입니다. 네, 네. 그 와중에 909님, 저는 왜 여자인데 매버릭을 20번 넘게 보면서 볼 때마다 울까요? 하셨네요. 어떤 그 눈물 포인트가 딱 정확하게 있어서 그러신 거겠죠? 네. 너무 하나마나 소울리스라고 오늘 피디님이 저 아니에요. 진짜 그렇잖아요. 네네. 다 머릿속에 그런 진짜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였다고요. 저도 연극 하다 보면은 그 어떤 거는 감정 안 잡고 그 대사 씬 딱 그 순간 되면 나도 모르게 뭉클해지는 그런 순간순간도 있거든요. 이거는 왜 계속해도 이렇고 다른 건 왜 계속해도 잘 안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카르페디엠16님, 그립다고 보고 싶다고 말도 못하고 20년을 가느다란 목숨을 부여잡고 기다리던 그 심정을 흐흐. 아, 괜히 읽었다. 또 불을 다시 지폈네요, 제가. 다시 레인보우 게시판에 한참 동안 반려견 얘기로 한바탕 울고 계시겠네요, 여러분들. 축복동행님, 난 슈퍼월드 나름 재밌었는데 그랬습니까? 바람이 분다 피러님, 그렇습니다, 강디. 저를 따라하셨고요. 네, 매버릭 재밌어서 여러 번 봤는데 F1이랑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네, 9월이 되니 어머님이 밤이랑 도토리 주우러 가자고 자꾸 압박이. 왜요? 나가기 귀찮으세요? 낭만장이님. 네, 아 그럴 것 같기도 한데 들을 때는 참 낭만적이고 좋을 것 같은데 네, 시점을 좀 멀리 해보시고 이 시간을 추억이라 생각해보시고 추억에 몸 담가보시죠. 네. 강디 러브님, 오늘이 백로, 푸른 하늘의 날이라고 하네요, 강디. 아, 그래요? 오, 우리나라가 제안해서 유엔이 지정한 첫 기념일이래요. 오, 푸른 하늘의 날?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정말 가을 하늘 공활하네요. 네, 높고 구름이 없네요. 하늘색. 가을이네요, 여러분. 언젠가 오피님, 올림픽공원에서 운동 중입니다. 제 앞에 걸어가는 어르신 핸드폰에서 강대 목소리가 흘러나와요. 안녕하세요, 어르신분들. 네, 저희 최강의 영화음악은 어르신분들이 또 진짜 좋아하신다고요. 제 귀 블루투스 이어폰에서도 나오는데 말이죠. 같은 공간, 같은 라디오, 무지 반갑네요. 하셨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4209님. 안녕하세요. 강희 언니 DJ님. 듣고 싶은 곡이 있어요. 여기 작품명이 잘렸어요. 어디에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와 스팅이 함께 불렀던 Every Breath You Take. 신청합니다. 감사해요. 라고 완료형으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문자원에는 작품명이 잘렸지만 아마 드라마 엘리 맥빌인 것 같은데 맞죠? 엘리의 생일을 잊은 레리가 깜짝 선물로 스팅을 데려와 함께 노래하는 에피소드였을 거예요. 드라마 엘리 맥빌,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와 스팅이 함께한 Every Breath You Take 이어서 평범했던

어떤 청년이 37번째 생일에 번개를 뿅 맞고 갑자기 IQ가 흉 급상승해서 천재가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죠. 영화 페노메논 엔딩 크레딧송을 준비했습니다. 에릭 크랩튼과 베이비페이스의 Change the World 두 곡 듣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와, 음악 나가는 사이에 5098님이 사진을 보여주셨는데요. 벼가 이렇게 자라있고 허수아비가 정말 우리가 아는 허수아비가 그 낡은 셔츠 입고 밀짚모자 쓰고 있네요. 여의도 셋강에 벼가 자라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도 한번 와보세요 하셨네요. 와, 정말 가보고 싶다. 가봐야겠어요. 서울 있을까요? 아, 진짜 가보고 싶은데. 이상민님, 강디 저 오늘 면접 보러 가요. 볼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땡땡 볼 수 있겠는데 아마 잘 볼 수 있게? 잘 볼 수 있게 응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할게요. 어떤 면접인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9897님, 강디 방금 멘트에 홀딱 반해서 가족방에 보냈어요. 방금 라디오 DJ 최강희가 얘기한 건데 조금 귀찮은 일은 시선을 좀 멀리 두고 오늘을 추억이라 생각하고 추억에 몸 담아보라네.

감당 안 되는 F형 자극 멘트 감사요 하셨습니다. 아 제발 제발 가족분들이 댓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다. 답글 제발요. 하트랑 그 엄지척 이런 거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 이것도 제가 연극하면서 배운 거예요. 가끔 연기할 때 이렇게 시야가 좁아질 때는 이거 너무 이 캐릭터가 나쁜 사람 같지 않을까?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닐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싶을 때는 연극이 다 끝난 시점으로 되돌아보면 그 추억이 한 지점에 있다고 생각하면 나를 그렇게 압박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그런 지점이 저는 참 좋아요. 좋아해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무명가수 릭과 한물간 팝스타 데니가 우연히 만나서 함께 쓴 단 하나의 노래로 엮이게 되는 얘기인데요. 영화 싱어게인이죠. 예매권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예매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싱어게인 싱어게인이라고 꼭 써주시고 본인 성함도 넣어주시고 신청 문자 짧게 넣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식스센스 유전 나이브사웃의 배우 토니 콜렛의 첫 주연작 영화 뮤리엘의 웨딩 중에서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초라한 현실에서 화려한 결혼식 판타지로 도피하던 뮤리엘이 시드니에서 진짜 우정을 찾고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시작은 코미디지만 씁쓸하면서도 따뜻해지는 성장 드라마거든요. 영화 전체가 거의 아바의 곡으로 채워져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댄싱퀸 그리고 영화 플래시댄스에서 한 곡 더 로라 브래니건의 글로리아까지 읽을게요.

최강희의 영화 음악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죄송해요. 아, 왜냐면 제가 지금 문자창을 읽으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어떤 분이 오늘도 정말 방방 뛰고 싶네요 했어요. 글로리아 들으시면서. 그래서 최강희 여러분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읽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저걸 뭐라고 하죠? 각 지역마다 틀리죠? 이름이 방방이, 덤블링, 퐁퐁이 뭐 등등. 여러분 동네에서는 뭐라고 불렀나요? 아무튼 그 덤블링 말입니다. 지금 이 음악 나가니까 많은 분들이 뛰고 싶다고 막 방방방 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정말 뛰고 싶은가요? 아니 뛰는 걸 볼 때 더 좋지 않나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뛰는 게 더 좋으세요? 그 위에 올라가 계신 게 좋으세요? 어때요? 그냥 궁금해서. 그런 것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누구나 뛰고 싶은 마음은 있잖아요. 문득 궁금해지네요. 그 어렸을 때 그런 덤블링 방방 퐁퐁퐁 이런 거 있는 그런데 옆에 저 어렸을 때는 떡볶이 가게도 있고 초등학교 앞에 뭐 뽑기 가게도 있고 했어요. 달고나 같은 거 만드는 거. 그냥 전 옆에서 그 달고나 하면서 방방 뛰는 애들 쳐다보는 게 되게 좋았는데 거기서 내려오면 되게 이상한 게 걷잖아요. 그런 것도 참 귀여웠고. 네. 전문 용어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뭘까요? 뭐가 있었는데? 네. 오늘도 뛰세요. 저는 거실에서 이렇게 신나는 음악이 나오면 가을은 선물님. 근데 아파트 같은 데서는 뛸 수가 없으니까 무릎만 이렇게 으쌰 으쌰 으쌰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1629님 강릉으로 여행 가는 길에 신랑이 운전 중에 최강희의 영화음악 듣자고 해서 듣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귀여운 강희님 너무 사랑해요 하셨네요. 네, 신청곡 해주셨는데 이거는 잘 메모해놨다가 뭐 빨린 시일 내에 들려드릴 수 있으면 들려드릴게요. 여행 잘 다녀오세요. 너무 좋으시겠네요.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아, 방방이 퐁퐁이 이름은 트램펄린이군요. 티라미스님이 신청하신 곡 들을 텐데요. 휴잭맨이 울버니로 유명세를 떨기 전 영화라 알려지진 않았지만 OST의 10번째 곡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해요. 오늘은 작년에 갑자기 떠나신 엄마의 생일인데 50대 아저씨인 저에게 오래전 20대 시절에 들었던 이 노랫말이 많은 위로를 줍니다. 며칠 전 방송에서 얘기한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노랫말이 격려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 그래요? 저 또한 작년에 마음속으로 약속하고 계획한 것 준비하면서 오늘도 잘 있어요. 오, 뭔가 뭉클해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뭔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느낌 너무 좋은데요. 네, 엄마 사랑해요. 그리운 엄마라고 하셨네요. 신청하신 곡은 페이퍼백 히어로 라이트하우스 패밀리 하이입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가사 내용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가사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눈물이 차오를 땐 기억해. 언젠가 이 모든 게

끝날 거야. 우린 언젠가 아주 높이 오를 거야. 라고. 너무 힘이 되죠? 감사합니다. 최강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즙 세트, 올바요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그립백 세트,

0: 찾아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1: 어떻게 사람이 변하니? 헤어지자.
2: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0: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3: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아휴, 또 끝날 시간이네요. 네, 오늘의 끝곡입니다. 러빙 빈센트 영화 중에서 리엔나 하바스의 스테리 스테리 나이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내일에서 만나요.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일 아침마다 곰은 두 팔을 활짝 벌리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행복했죠. 하지만 수레를 주운 뒤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왼손으로는 수레를 끌고 오른손으로는 물건을 주워 담으며 작은 수레를 가득 채웠는데요. 하지만 곰은 결코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하늘을 보지도 않았어요. 허리를 펼 틈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프리장의 그림책 곰과 수레에 나오는 이야기죠. 수레를 계속 채우던 어느 날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부서져 버렸어요. 깜짝 놀란 곰은 놀란 눈으로 텅 빈 수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하늘과 나무, 종달새를 올려다 봤죠. 곰은 수레를 버려두고 새 노래를 따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다시 행복을 되찾았죠. 허리를 구부린 채 수레를 끌고 그 안에 자꾸만 뭔가를 채우는 모습. 그러다 다시 허리를 펴고 하늘을 바라보며 행복을 찾는 곰의 이야기가 공감이 되는데요. 수레에 담는 물건과 행복을 바꾸지 않기. 잊지 말아야겠죠?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리벨란테 김지훈입니다. 9월 7일 월요일 아침의 첫 곡으로 율리우스 푸치크의 행진곡 연대의 아이들을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하당님들, 주말은 잘 지내셨나요? 굉장히 궁금한데 벌써 월요일입니다. 오프닝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에 물건을 채우느라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물건을 싣는 일에만 집착하는 곰의 모습이 참 안타깝기도 하면서 우리 모습 같기도 한데요. 저희는 뭔가를 더 가져야 마음이 놓이고 하나를 채우면 또 다른 걸 찾게 될 때가 있잖아요. 뭔가를 채우고 사는데 휩쓸리지 말고 주변을 좀 둘러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날씨가 좋아서 자꾸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데 파란 하늘도 예쁘고 흰 구름도 예쁘고 이렇게 좋은 하늘을 두고 술에 채우는 데만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되겠죠?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3번 D단조 작품 번호 108 중 2악장 아다지오 이차크 펄만의 바이올린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월요일의 첫 사연입니다. 7464님 좋은 아침입니다. 훈디 지난 주말에 끝내주는 부산 여행을 하고 일상으로 복귀를 했는데요. 아침 공기가 이제 완연한 초가을에 들어선 것 같네요. 가을 초입에 훈디 그리고 아당 가족분들과 함께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지난 주말에 끝내주는 부산 여행을 하고 왔는데 아마 같은 곳에 계셨던 것 같아요. 끝내주는 여행이셨다니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네요. Autumn Leaves, 에디 히긴스 트리오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Autumn Leaves, 에디 히긴스 트리오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청취자 참여 안내입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9390, 우물정 9390.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계정 주소는 아당 CBS, ADANG CBS이고요. 프로그램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다음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슈베르트의 안디 무직, 도이치 번호 547, 소프라노 엘리자베스 슈바르츠코프, 에드윈 피셔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슈베르트의 안디 무직, 도이치 번호 547, 소프라노 엘리자베스 슈바르츠코프, 에드윈 피셔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리벨란테 김지훈입니다.

당신 날 사랑하네? 아내가 이런 말을 한 건 꽤 오랜만이었다. 평소에 나름대로 잘하려고 애쓰는 부분들은 있지만 이런 말을 듣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이 말을 듣게 된 건 두바이 쫀득 쿠키, 두쫑쿠가 한창 유행하여 하나 구하기도 쉽지 않던 시절, 내가 나갔다 오는 길에 두쫑쿠 두 개를 사왔기 때문이다. 일이 있어 자전거를 타고 우체국에 들렀다가 아내가 두쫑쿠 두쫑쿠 노래를 부르는 게 기억이 나서 약간 길을 돌아서 두쫑쿠를 사왔던 것이다. 당시 나도 두쫑쿠를 먹어보긴 했지만 도대체 이게 왜 그렇게 유행인지는 이해할 수가 없는 맛이었다. 아무튼 나는 나고 아내는 아내이므로 아내를 위해 일부러 두쫑쿠를 사갔다. 곁에 있는 사람이 무언가를 진심으로 간절히 원하는 건 일종의 기회다. 얼마 전에는 아이가 도마뱀을 너무나 키우고 싶어 하길래 내가 체스를 이기면 도마뱀을 입양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랬더니 아이는 매일 내게 달려들며 체스를 도전했는데 거의 100패에 가까운 패배를 당하면서도 도무지 포기할 줄을 몰랐다. 덕분에 아이의

체스 실력은 일취월장했다. 비록 나중엔 수명이 무려 20년은 된다는 도마뱀을 데려와야 했지만 말이다. 아이는 무언가 간절히 원하는 게 많아서 쉽게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는 함께 행복해질 수 있다. 책을 사주거나 같이 놀아주거나 먹고 싶은 걸 해주는 것이 모두 아이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일이다. 사실 어른이 되면 간절히 원하는 것이라고 해봐야 명품이나 값비싼 여행 정도로 많이 축소가 된다. 아이는 그렇지 않아서 좋고 이번처럼 아내가 두쫑쿨을 갈망해주면 역시 좋다. 간단하게 행복을 선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함께 행복하기에도 나름의 기술이 있다. 거창한 것을 바라기보다는 작은 것에서 행복할 줄 아는 것이다. 그러면 곁에 있는 사람도 내게 기꺼이 행복을 선물하기 쉬워진다. 내가 꽃 한 송이에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저 밤마다 함께 드라마 한 편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당신이 해준 요리 하나에도 감동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서로는 더 쉽게 행복해진다. 물론 곁에 있는 사람이 그 작은 행복조차 줄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많이 가르쳐야 할 것이다. 나는 이럴 때 행복하니 이런 걸 해줘. 그리고 당신도 말해줘. 당신이 행복한 걸 내가 해줄 테니. 주고받는 속에서 행복은 서서히 자리 잡는다.

키사스 키사스 키사스 트리오 로스 판초스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작가이자 문화평론가 정지우의 책 불행에 몰두하지 않는다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는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저자처럼 상대방이 간절히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쫑쿠, 뭐 또 버터떡, 그게 뭐라고 줄까지 서서 사 먹나 싶기도 하지만 유행하는 간식 하나로도 모두가 이렇게 쉽게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작은 디저트 하나를 이렇게나 기뻐한다고? 이 정도 행복쯤은 언제든 선물해 줄 수 있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대단한 선물도 좋지만 우리 인생은 아마 작은 기쁨들이 모여서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원하는 걸 기억해뒀다가 챙겨주기.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좋아한다면 기꺼이 해주기.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이런 때 행복해 라고 말해주기. 아, 저는요. 아당님들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아, 여러분도 그렇다고요? 아, 그러면 저희는 서로 아주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다음 곡입니다. 차이콥스키의 발레, 백조의 호수 중 왈츠, 카라얀의 지휘,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차이콥스키의 발레 백조의 호수 중 왈츠, 카라얀의 지휘,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1698님. 길가에 노란 은행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은행을 밟으면 냄새가 고약하니까 최대한 밟지 않고 지나가려는데 그때마다 저는 장난기가 발동해요. 같이 가는 사람에게 자! 지뢰밭이 나타났습니다! 이거 밟으면 우리 다 죽어요! 이러면서 살금살금 웃은 포즈로 지나가곤 하죠. 그렇게 한번 웃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훈디도 유쾌하게 하루 시작하길 바래요. 오늘도 파이팅! 아, 우선 이 사연 자체가 너무 유쾌해서 저도 유쾌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된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 메이커가 그룹에 있으면은 그 그룹은 항상 좀 분위기가 밝고 긍정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그룹에서 분위기 메이커 담당인데 예. 근데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많은 에너지를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1698님 그리고 저도 계속해서 힘내서 분위기를 이끌어 가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네르바의 초가을님. 어제는 소고기 소고기 노래를 불렀던

룸메가 사줍디다. 노래를 굉장히 잘 부르셨나 봐요. 어떤 걸 드셨을까요? 등심을 드셨을까요? 안심을 드셨을까요? 저도 토요일 날 등심을 먹었는데 오늘따라 아당님들과 굉장히 잘 통하는 것 같아서 저도 괜히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다음 곡입니다. 조용한 날들. 앙드레 간용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조용한 날들 앙드레 가뇽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사연 읽겠습니다. 6382님 요즘 도토리 최애 이슈에 강릉 갔다 온 언니가 도토리 모양 빵을 사다 주었어요. 생김새도 너무 귀여워서 받자마자 소리를 질렀어요. 조그만 빵 하나에 이렇게 행복해지는 쉬운 여자가 되었지만 정말 행복은 먼 데서 그리고 큰 것에서만 찾을 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네요. 네, 맞습니다. 행복을 먼 데서 찾으려고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쉽게 찾을 수가 없죠. 저도 도토리묵, 예, 도토리묵으로 만든 묵국수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옛날에 저희 집 앞에 금요일마다 장터가 열리면 2,000원에 묵국수 한 그릇을 사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을 기다렸었는데 그 묵국수를 딱 받아들면 정말 그 행복감이 예, 아, 갑자기 또 도토리 이야기라니까 도토리 묵국수까지 이렇게 기억이 나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행복은 좀 가까운 데서 찾는 게 좋고 여러분 오늘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십시오. 다음 곡입니다. 로만 홉슈테터의 현악 4중주 F장조 세레나데 중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칼 민힝거의 지휘 슈투트가르트 칸모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로만 호프슈테터의 현악 4중주, F장조, 세레나데 중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칼 뮌힝거의 지휘, 슈투트가르트 칸모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듣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는요, 레너드 번스타인의 뮤지컬,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중 만보, 구스타보 두다멜의 지휘, 시몬 볼리바르 유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에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첫 곡으로는요. 윤동주 시, 조범진 곡의 별 헤는 밤, 베이스 김대영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리벨란트의 김지훈입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CBS 기획 전재덕 박종성의 심포닉 하모니카 공연에 초대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하모니시스트 전재덕 박종성 그리고 전재덕 밴드 최영선 지휘의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하모니카 협주곡 조지 거슈인의 랩소디 인 블루, 넬라 판타지아, 우리 민요 세야 세야 등 클래식, 재즈, 영화 음악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9월 15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입니다. 프랑스의 메스크랑 테스트 국립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이 열립니다. 지휘 다비드 라일란트, 신창용의 피아노 협연으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연주하죠. 9월 16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부천 시립 합창단의 1, 2, 3, 4 콘서트 악기와 합창음악에 초대합니다. 김명희의 지휘와 해설, 그리고 피아노, 대금, 생황, 장구, 필이라는 악기에 합창을 더한 곡을 들려주죠. 9월 17일 목요일 오후 12시 34분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입니다. 아드레알 김 지휘의 오케스트라 디 오리지널 공연이 열립니다. 바리톤 김태한의 협연으로 모차르트의 코지 판투테, 코른골트의 죽음의 도시, 로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사 등 오페라 아리아와 라흐마니노프의 교향적 무곡을 연주합니다. 9월 19일 토요일 오후 5시 서울 아트센터 도암홀입니다. 에스토니아 국립오케스트라가 우리나라에 옵니다. 지휘 올라리 엘츠, 피아니스트 선우 예권의 협연으로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 등을 들려주죠. 9월 2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세요.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쇼팽의 왈츠 7번, C샵 단조 작품 번호 64-2번,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아, 김정원 선생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궁금해하시는 아당님들이 꽤 계시는데요. 지금 연주 일정으로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는 김정원과 친구들이라는 공연을 앞두고 계십니다. 9월 9일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리니까요. 아당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케리니의 첼로 협주곡 B플랫 장조 중 2악장 아다지오 논 트로뽀, 자클린 뒤플의 첼로, 다니엘 바렌보임의 지휘,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케리니의 첼로 협주곡, 비플랫 장조 중 2악장, 아다지오 논 트로뽀, 자클린 뒤플의 첼로, 다니엘 바렌보임의 지휘, 잉글리시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청취자와 DJ가 서로의 음악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 오늘은 저의 이야기와 함께 음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

이탈리아의 굉장히 유명한 싱어송라이터 클라우디오 발리오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팀이 경연 당시에 이분의 곡을 커버해서 경연을 치른 후 경연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이곳저곳에서 이 곡을 불렀었는데요. 경연이 끝나고 조금 지나지 않아서 이 클라우디오 발리온이라는 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들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하시면서 본인이 지금 투어를 돌고 있는데 이 곡을 당신들의 버전으로 오프닝 무대에서 불러줬으면 좋겠다. 함께 하겠냐. 이런 제안이었습니다. 물론 가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이 있어서 함께 하지는 못했는데 아직도 종종 그때 그곳에 가서 이 곡을 불렀더라면 또 어떤 경험으로 남았을까 하는 상상을 종종 하고는 하는데요. 오늘 왜 이 사연을 소개를 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굉장히 아쉬워하시고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또 기회가 한 번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저희 팀 그리고 저를 응원해 주신다면 또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소개해 봅니다. 굉장히 경쾌한 곡입니다. 알트로베 구이 클라우디오 발리오니의 노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알트로베 꾸이, 클라우디오 발리오니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고 굉장히 함께 안타까워 해주시고 또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응원을 해주신 걸 보니까 정말로 또 그런 기회가 올 것만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음악을 듣고요. 나도 누군가에게 음악을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는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담긴 곡을 누구에게 보내는 건지 같이 적으신 뒤에 유료 문자 샵 9390 앞으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에 있는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소개된 분들께는요, 코르테 화장품과 모바일 커피 쿠폰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였습니다. 네, 다음은 신청곡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645님의 신청곡인데요. 드보르작 현악 세레나데 2장조 작품번호 22의 1악장 모델라토 크리스토퍼 워렌 그린이 지휘하는 런던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7645님의 신청곡 드보르작의 현악 세레나데 2장조 작품번호 22의 1악장 모데라토 크리스토퍼 워렌 그린이 지휘하는 런던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보슬비님 전주부터 심장을 뛰게 하는 그 곡 또 더 좋은 기회가 꼭 찾아오길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사는 곳에서도 리벨란트를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꼭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꼭 가보고 싶은 여행지가 이탈리아 그리고 미국 이렇게 두 나라인데 혹시 미국에 사신다면 저도 좋고 보슬비님도 좋고 다른 나라에도 또 다른 경험이니까 뭐든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그 기회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0524님 사연입니다. 월요일 아침은 유난히 몸도 마음도 무거운데요. 저곳과 여기라는 뜻처럼 지난 주말에 행복했던 순간은 저곳에 두고 이제는 다시 지금 여기에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려고요. 아름다운 하모니가 월요일 아침을 조금 더 힘차고 설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오늘, 현재, 새로운 한 주를 또 시작하고 새로운 순간을 힘차게 맞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의 이 행복한 추억을 원동력 삼아서 또 힘찬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플 오드리님의 신청곡 듣겠습니다. 그노의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 줄리엣의 아리아 꿈속에 살고 싶어라 소프라노 나탈리 드세이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퍼플 오드리님의 신청곡, 구노의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 줄리엣의 아리아, 아, 꿈속에 살고 싶어라. 소프라노 나탈리 드세이의 노래로 함께 했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9456님, 훈디, 저는 개인적으로 사계절 중에 가을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파랗고 높은 하늘에 하얀 구름이 점점이 떠 있고 선선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머리카락이 날릴 때 기분이 너무나 좋아지기 때문이에요. 좋아하는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것, 이게 바로 행복이겠죠. 훈디는 어느 계절을 가장 좋아하나요? 아, 저도 가을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날씨도 너무 좋고 덥지도 춥지도 않고 그리고 뭔가 옷을 입기에도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로 입을 수가 있고, 아 근데 제가 비염이 좀 심해서 이렇게 환절기가 찾아올 때마다 좀 비염으로 고생을 하는데, 아, 이것만 아니면 정말 완벽한데, 그쵸? 또 오늘 이렇게 보내주시는 사연들 보니까 비염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환절기에 가습 꼭 하시고 비염 꼭 심해지면 약 드시면 또 좋아지거든요. 병원에도 한 번씩 가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다음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C단조, 비창중 2악장, 아다지오 깐타빌레, 다니엘

0: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C단조 비창중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0: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요. 비지스의 원곡 First of May 미조구치 하짐의 첼로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페셜 DJ 리벨란테 김지훈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네 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의 갑옷을 입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둠이 깊은 곳에 빛이 되어 걸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아직 사랑이 남아있음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로 옷 입고 빛의 자녀로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 광주시립합창단의 빛의 자녀들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송수영의 음성으로 빛의 사자들이요. 찬송가 502장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지금 우리에게 모자란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채워야 할지 예수께서 몸소 가르치셨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한국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너 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유창원의 음성으로 전해드리고요. CBS 중창단의 곡으로 온 세상 위하여 이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기도 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셔도 됩니다.

정도여 다 함께 안산시립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박운성님께서 이 찬양 청해 주셨고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장성찬의 첼로 연주로 우리 기도 시간에 보내드렸습니다. 천등사님께서 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규환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이어서 주 예수 이름 높이여 36장을 지구촌 싱어즈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나리자님, 세월이 정말 빠르다는 게 느껴집니다. 하루하루 새벽 기온이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싶습니다. 따뜻한 가디건 찾아진다고. 새벽 예배 갑니다. 보내오셨어요. 낮에는 조금 아직 덥지만 그래도 정말 새벽 기온이 많이 떨어졌어요. 며칠 전까지 에어컨을 찾던 게 맞나 싶을 정도로요. 이정호님께서

저는 어제가 절개상 백로라고 가을 문턱입니다. 폭염 날씨 열돔 열대야 지나 큰 일교차 날씨입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하고 보내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지기66님 계신 곳은 더 춥죠? 13도라고 하시네요. 추워요. 감기 조심하세요. 차희님은 이번 주는 반은 에어컨, 반은 문 닫고 자는 요상한 날씨로 보내셨다고 건강하세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루치아노님, 이 새벽에 주님을 뵙습니다. 참 오랜만에 주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고요. 이스크라님, 오늘도 찬송가 들으며 새벽 운동하고 있습니다. 샬롬. 금빛님, 가족의 항해의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삶의 방향을 형통케 하소서. 영육 강건함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배상진님께서 봉하연의 찬양을 전해 주셨어요. 감사뿐입니다. 준비했고요. 이어서 샬롬규님께서 청하신 곡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함께 할게요. 강찬의 찬양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성령이여 강림하사 윤한기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0: 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1: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2: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베푸소서. 황유리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올 네이션스 경배와 찬양의 곡을 청해 주셨습니다. 1부의 끝곡으로 함께 할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잠시 후 2부에 다시 뵙죠.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김명희님께서 정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무에네 찬양이고요. 이어서 이쁜이님께서 신청하신 곡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남궁송옥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9월 8일 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서기 17년 소아시아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는데 빌라델비아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도시였습니다. 거대한 지진이 지나간 후에도 여진이 계속돼 빌라델비아 시민들은 큰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로마 황제는 피해를 입은 빌라델비아를 재건하라고 명했고 도시는 다시 복구될 수 있었습니다. 대신 로마 황제의 도움을 크게 받은 대가로 로마 황제의 절대 통치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빌라델비아에서는 일을 하려면 상인 조합에 가입해야 했고 가입 조건으로 빌라델비아 도시를 재건하게 해준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델비아 시민들은 황제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마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차별과 미움, 박해를 당했지만 결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고난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 심판을 면하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소서. 아멘.

0: 오늘도 찬양으로 하루를 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롱별님께서 청하신 곡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강무림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서울 모태탑 창단이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휴대전화 뒷번호 0702번 오늘은 저희 회사에서 큰 행사가 있고요. 9일, 13일은 체육대회가 있어요. 이동도 많은데 사고 없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행사는 잘 끝나셨는지요? 그리고 내일 또 13일에 체육대회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체육대회 하기 딱 좋은 요즘 날인데요. 4240번 저희 교구 제1여전도회 회계로 섬기는 봉권사가 많이 아픕니다. 주님 알 수 없는 통증으로 잘 먹지도 못하고 활동도 힘들어합니다. 우리 봉권사님 치유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유리정은님은 일본에 계시는데 가을비가 시작됐어요. 폭우가 쏟아져 전철이 멈출 수가 있어서 동료가 쉬는 날을 바꿔주어서 쉼의 시간이 되었네요.

동료들의 배려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폭우는 힘들지만 동료들의 사랑과 배려 또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참 감사하네요. 조이포유 전역자 방송으로 오신 서연님께서도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저희 회사가 지금 너무 많이 힘든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대표님이 용기 잃지 않고 이 어려움 잘 버티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보라미님께서는 요즘 하늘이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서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 아래 청해 주셨네요. 손영지, 김도현, 전지한 함께한 찬양, 결혼 축하곡으로도 많이 쓰이는 찬양이죠.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어모키님께서 신청하신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조수아의 찬양 함께합니다.

너의 한순간 하루살이의 한 달 너의 한시간 하루살이의 1년 너의 사소한 하루 우리의 일평생 단 한 모금의 삶이 우리에게 허락된 전부 오늘 아침이니 까마득한 옛날이지 우리가 아직 어렸던 그때

니콜 플라이시먼의 하루살이, 즐거운 소음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만큼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 만세 반석이신 최승태 찬양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조나단님께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청해 주셨어요. 이규도와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고요. 지금 여기님, 동생과 부산에서 들을 거예요. 함께 듣는 기회를 주세요 하시면서 This is my father's world, 에이미 그란트의 찬양을 청해 주셨는데 아쉽게도 이 시간에는 우리말 찬송 성가를 보내드려서요. 참 아름다워라 메리 제인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참 아름다워라 메리 제인의 찬양 들었습니다. 찬양 들으면서 지금 여기님께서 동생분과 함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눈으로 보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여러분의 신청곡 사연 함께 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행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 눈으로 직접 주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이 자연을, 이 세계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는지 보면서 감동하고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간. 라베리떼 301님께서는 내일 여행을 떠나시나요? 귀한 시간 보내고 오십시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청해 주셔서 천인안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7: 5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8: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0: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 요즘 유산균 장

0: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전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3: 1533-1566 세라하임.
2: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4: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3: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자연한 알.
4: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의 끝곡은 신예숙님께서 청해 주신 찬양, 내 주의 은혜 강가로, 김종찬의 찬양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내미는 손, 그 손을 잡고 가자고 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은혜의 물가, 그 십자가의 강가로 내가 갈 수 있다면 나는 평강의 안식에 거할 수 있겠나이다. 나와 함께 늘 동행하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내 아버지도 엄마도 나의 자식들, 내 아들도 딸도 내 형제들도 내 친구도 이웃도 그 누구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나이다. 그렇지만

0: 수도권 대학. 내 선택은 단 하나.
1: 경민대학교.
2: 바른 사람을 키우는 대학.
1: 경민대학교.
0: 취업에 강한 대학.
1: 경민대학교.
2: 도봉산역에서 무료 통학버스로 더 가까워진 대학. 경민대학교.
3: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4: 우리 아이 락토핏,
3: 바쁜 하루를 보내는
4: 어른들도 락토핏,
3: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4: 우리 모두 락토핏
3: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0: 경인여자대학교 수시 1차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많은 지원 바랍니다. 경인여대.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네팔에서 대홍수가 발생한 지도 열흘을 훌쩍 넘긴 시점. 무너진 터널과 주택 잔해 아래에서 생존자들이 구조됐단 소식이 들렸죠. 멀리 불빛이 보일 때마다 그들은 힘껏 소리를 냈고 또 누군가는 그 작은 외침을 끝내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구조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곳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고.

아직 어둠 속에서 작은 신호를 보내며 애타게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이 무사하기를, 오늘도 그 작은 신호가 구조대의 귀에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리길 간절히 기도를 보태게 되는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 마누카 꿀!
0: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 뉴질랜드!
0: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 콤비타 마누카 꿀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8: Good Music Station CBS FM

집 앞 교회가 새벽 예배를 위해 불을 밝히는 시간. 우연히 남동쪽 하늘에 유난히 반짝이는 새벽별을 보다가 하늘 가득 총총한 별들을 보게 되네요. 얼마나 오랜만에 느끼는 감동과 청량함인지요. 힘들고 어려운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느껴집니다. 이순꿀님. 와, 그 순간의 감동, 기쁨. 마치 도화지에 검정 크레파스로 칠해놓은 듯이 어두운 하늘인 줄로만 알았는데 촘촘히 박혀있는 별들을 발견하는 순간, 내가 여기 있단다.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같이 그 별들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이순꿀님 신청하신 Since Christ My Soul From Sin Set Free, 내 영혼이 은총 입어였고요. 출근길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오묘한 자연의 섭리는 주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귀하게 써야겠죠. 고은하님 주신 노래 Jesus is all the world to me, 예수는 나의 힘이요까지 함께했습니다. 9월 8일 화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하루하루가 가는 게 굉장히 아깝고 아쉬운 계절이 돌아왔어요. 어제도 날씨가 너무 좋았죠? 이 때가 가는 게 너무나 아깝다. 가을이 짧은데 귀하게 써야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레인보우 앱 게시판에서 받고요. 문자 주시려면 샵 939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쓰시거나 사진 첨부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Love Divine, 하나님의 크신 사랑,

지방 출장 준비하면서 듣습니다. 아침에 활기찬 찬송이 좋네요. 요셉의 꿈님. Guide me, O thou great Jehovah, 전능하신 여호와여. O worship the king,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며칠 사이에 아침 기온이 많이 내려갔어요. 일교차가 큰 가을날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백합님. 최선자님,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가을이라지만 올해 가을은 최고입니다. 해도 적당히, 바람도 살랑살랑,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집니다. 그쵸? 제가 봄과 가을에 자주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뭐든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 이제 가을이 여름 뒤에 있기 때문에 더 환영을 받는 거다. 봄이 겨울 뒤에 있기 때문에 환영을 받는 거다. 힘든 여름을 지냈을수록 뒤에 오는 가을은 더 환영을 받기 마련이죠.

9월 8일 화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생방송으로 듣고 계십니다. 6529님은 와 우리 아드님 만나서 반가우셨겠어요. 아들이 군입대한 지 77일 만에 첫 외출. 온 가족이 모여 밥 한 끼 먹고 문경으로 내려갑니다. 성경책을 손에 놓은 지 14년 만에 아들이 군에서 준 성경책을 다시 손에 들고 읽는 모습에 너무 감동받아 고맙다 이 말만 했습니다. My Mother's Bible, 나의 사랑하는 책.

영국 정년 조지프 스크리브는 결혼을 앞두고 연인을 사고로 잃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그에게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아들아, 너에게는 지금 진정한 친구가 필요하단다. 아들이 누구도 사귀지 않겠다고 하자 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은 세상 친구가 아니라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님을 잊었느냐. 지금이야말로 그분께 나아갈 때야. 스크리브는 그제야 주님을 의지하며 시를 썼고 그 시는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신앙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비껴가진 않습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질병이 찾아오고 예기치 못한 이별에 가슴을 치기도 합니다. 어두운 밤은 누구에게나 춥고 깜깜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분명 다른 게 있죠. 욥기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신다고 증언합니다. 우리는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어둠이 짙을수록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절망의 한복판에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광영교회 서우성 목사님의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

Precious Lord, take my hand. 주님이여 이 손에. 좀 색다른 느낌으로 들어본 폴 깁스의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였습니다. 행복만땅님, 요즘 일어나자마자 유튜브를 열어 듣다 보면 기도가 되는 40일 시편 통독을 읽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삶이 지쳐있는 날 토닥토닥 위로해 주시고 일어날 힘을 주시네요. 8일차를 함께하고 있는데 이제 일상이 됐어요. 제가 먼저 보고 가족 톡방에 공유하고 시어머님께도 공유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유튜브에 듣다 보면 기도가 되는 40일 시편 통독 검색해서 많이 들어주세요. 제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에 걸쳐 시편 전편을 낭독했고요. 이게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참 부담스러운데 여러분이 하루에 10분씩만 들으시면 됩니다. 하루 10분씩 40일간 이어지는 시편의 은혜. 아시듯 성경의 다른 권들은 다 하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시편은 사람이 드린 기도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하는지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긴 권이 시편이잖아요. 150편.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끝내고 나면 성경의 어디 권도 다 읽을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매일의 찬양 예배 1탄 그리고 듣다 보면 기도가 되는 40일 시편 통독이 매일의 말씀 예배 2탄 이걸 우리의 루틴으로 삼아보죠. There is power in the blood.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큐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9월 8일 화요일 아침 네팔 대홍수 현장에서 들려온 생존자 구조의 소식과 관련된 희망의 내용을 오늘 6시 방송 열며 나누었는데요. 시원한 설레임님께서 오늘 오프닝이 개인적으로는 참 무겁지만 그래도 희망적으로 다가왔다고, 모두가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사라 맥락클란의 I Will Remember You 신청곡으로 주셨어요. 단순히 누군가를 잊지 못하는 그런 슬픔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기억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 사랑의 기억으로 인하여 우리가 존재한다 노래합니다. 사라 맥락클란 I Will Remember You 남기면서 정미나의 Amazing Grace 1부 닫죠. 2부는 레인보우의 Joy For You 채널입니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병동 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하우징.
7: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8: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9: 집에서 홈픽해
8: 홈픽
1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9: 지금 홈픽해
8: 홈픽
9: 방문 택배도 캑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8: 홈픽
9: 홈픽
11: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1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연인 아침 김윤주입니다. 9월이 되니까 전어며 꽃게, 대하가 제철을 맞았다는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사과, 배, 무화과도 맛이 좋아지는 때래요. 참 신기하죠. 아무리 빨리 먹고 싶다고 해도 음식마다 가장 맛있는 때가 따로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죠. 잘 풀리는 때가 있는가 하면 잠시 멈춰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꼭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도 우리 안에서는 뭔가가 천천히 익어가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은 좀 덜 조급해도 좋겠습니다. 남의 속도와 비교하기보다는 지금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 하나씩 해보기로 해요.

0: Good morning, Judith.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 아침 9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은 에슬린 데비슨의 Somewhere Over the Rainbow, What a Wonderful World 접속곡 들으셨습니다. 빵 굽는 아트빵빵님, 출근길 날씨가 완전 퍼펙트합니다. 아트예요, 아트. 아, 오늘도 하늘이 정말 예술이에요. 너무 예쁜, 진짜 기온도 딱 좋은 선선한 가을 아침 시작했습니다. 보헤미안님, 제가 요즘 멈춰있는 때 같아서 오프닝 멘트에 공감이 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제 인생을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하셨는데, 그쵸, 사실 경쟁과 비교가 너무 공기처럼 퍼져 있어서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보헤미안님만의 때는 분명히 있다. 그때는 온다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시작해보시죠.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6: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7: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8: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9: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10: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9: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10: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11: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12: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3: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보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1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16: 안녕하세요.
17: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8: 너무 좋아요. 유후.
17: 끝내줬어요.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8: 완전 좋아요.
17: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19: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0: 서울

기분이 별로였는데 음악 들으면서 풀렸어요. 여신야님. 신나는 음악 들으면서 출근합니다. 시원하고 하늘 좋고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음악도 좋고 다 좋네요. 3866님. 록시트의 조이라이드 0337님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고요. 그 전에 스위트의 Love is like oxygen 2904님 신청곡이었습니다. 화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부 함께하고 계세요. 수현교윤맘님, 새로운 곳에 출근한 지 벌써 일주일 지났습니다 하셨는데, 요즘이 수현교윤맘님의 때네요. 잘 나가고 계시는 때. 아무리 잘 나가는 때여도 새 직장에서의 첫 일주일은 아마 많이 긴장되고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갈수록 더 좋아지고 더 술술 풀리는 가을날 되시기를 응원해 드릴게요. 0775님, 새벽에 침대에서 이불을 찾고 있습니다. 가을이 오고 있나 봐요. 1417님도 추워서 혼이불을 덮고 잤습니다 하셨는데, 언제 아 이제 진짜 가을이구나 싶으세요? 침대에서 이불을 찾을 때 비염 환자분들은 코가 가을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죠. 언제 아 가을이다 느끼시는지 되게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느끼실 것 같아서 궁금하네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서 사연과 신청곡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0: 그대 아침 날씨 정보 김수진 기상 리포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김수진 리포터는 언제 가을이 왔다 느끼시나요?
1: 저는 아무래도 그 습도가 부쩍 줄어들었을 때요. 바람이 지근했던 바람이 좀 선선하고 쾌적하게 불 때면은
0: 네.
1: 네, 가을이 왔구나 저는 실감이 되는 것 같아요.
0: 가을 바람 너무 좋죠.
1: 그렇습니다.
0: 근데 수치로 보면 아직 가을은 아니라면서요.
1: 네. 기상학적으로는 가을의 정의가 조금 다른데요. 일평균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간 뒤에 다시 올라가지 않는 그 첫날을 가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서울 기준으로 일평균 기온이 23, 4도 안팎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어가는 환절기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우리 마음은 이미 가을의 한가운데인데
1: 네.
0: 정작 가을은 조금 더 천천히 자기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네요. 오늘 날씨 전해주시죠.
1: 네, 오늘도 환절기답게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부분 20도를 밑도는 선선한 날씨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오늘도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는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광주의 한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고 대전, 대구, 부산 29도, 춘천 28도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다소 덥겠습니다. 반면에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오늘 오후부터 내일 낮 사이에도 비가 계속 오락가락 이어지겠는데요. 내일까지 강원 산지에 최대 40,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동에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남해상과 제주 해상, 동해상에서는 높은 물결을, 해안가에서는 강한 너울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 18도, 부산 21.7도, 광주 20.8도, 대구 17.2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대 아침 날씨였습니다.

칼 더글라스의 쿵푸 파이팅, 그 전에 아바의 김미 김미 김미는 2323님 신청곡이었습니다. 감나무 아래에서 훌라후프 돌리면서 음악 들으신대요. 이쁜이님, 모든 게 다 가을이에요. 감나무 생각만 해도 가을가을이고요. 나무 아래에서 후프를 돌린다? 여름에 상상이나 했습니까 우리가? 훌라후프 돌리는 이쁜이님 이쁜 모습 생각하면서 두 곡 들었습니다. 아, 스페인 26님, 저 같은 직장인들은 버스나 지하철에 에어컨이 꺼지면 아 이제 가을이구나 느낍니다. 블랙 로즈님, 더위 많이 타던 남편이 선풍기를 거실에 쓱 내놓고 출근했네요. 덥다 덥다 하더니 고당새 춤낭. 이거 맞나요? 잘 살렸나요? 이프님, 왜 저는 가을이 오는 것 같으면 양말을 먼저 찾을까요? 엄마, 내 발목 긴 양말 어딨어? 발목 시려워요. 발목 진짜 완전 공감. 저는 무릎도 시렵더라고요. 오늘 저 반바지 입었는데 무릎이 조금 시렵네요. 가을이 진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시 33분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화요일 일부 듣고 계세요. 5565님 신청곡입니다. 브루노 마스, When I Was Your Man.

화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는 아침 선곡이 가을가을하네요 하셨어요. 최향을 피하는 방법님과 함께 음악에서 가을을 느낄 수 있었던 이 곡은 샘 스미스 에드 시런의 Who We Love였습니다.

마음에 드는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아지듯이 잘 고른 노래가 좋은 마음을 데려옵니다. 기분까지 스타일링하는 시간,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제가 고른 노래는 한동준의 너를 사랑해. 아침 공기가 한결 선선해지고 가을이 성큼 다가오는 게 느껴지는 요즘인데요. 청아한 새소리까지 들려오는 이 노래를 가을하늘 아래서 듣고 있으면 복잡했던 마음도 어느새 맑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생각과 작은 욕심들도 하나씩 씻겨내려가고 괜히 마음이 좀 더 선해지는 느낌이랄까요. 가을의 맑은 하늘처럼 마음까지 깨끗하게 정돈해주는 노래, 한동준의 너를 사랑해 뒤에 어떤 노래가 어울릴지 주디스의 센스 있는 선곡 이유와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0: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주디의 코디송은 한동준의 너를 사랑해였고요. 이어진 주디스의 코디송은 유리상자의 신부에게였습니다. 라벤더님께서 2시 DJ 다음에 4시 DJ 곡으로 결혼 축하곡 뒤엔 또 결혼 축하곡으로 이으면 좋으니까요. 라벤더님 커피 쿠폰 드립니다. 카드님이 한동준님이랑 박승환님이랑 친하시잖아요 하셨는데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저희가 뭐 누구랑 누가 뭐 친하다고 그렇게 막 음악 틀어드리고 그러는 거 전혀 아닙니다. 순수하게 음악으로만 연결하는 코너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0452님 너를 사랑해 결혼식 축가였는데 오늘이 결혼 30주년이라고 너무 감동이라고 하셨어요. 0452님께도 축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1: 경복 기업이 잘 되는 경복 천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4: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5: 신축도
6: 리모델링도
7: 경동하우징
8: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9: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5: 신축도
6: 리모델링도
7: 경동하우징
10: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11: 아냐 아냐 사달라는 거 아냐 딸

노후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6: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4483님 신청하신 포르투갈 더맨의 필리스틸 들으면서 주디스 여러분과 함께 2부로 갑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천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왔어.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8시 그대 아침 뉴스 콕. 이란이 우리나라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한글로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파병 문제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노동절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현지 시간 7일 노동절 연휴로 휴장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어제 반도체 종목의 호황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용 의료 플랫폼인 강남언니의 국내외 이용자 약 2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시술 내역 등 민감한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업계가 매물을 둘러보기만 하고 계약하지 않아도 비용을 물리는 이른바 임장비 도입을 주장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화 오디세이가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가운데 서점가에서도 오디세이아 등 관련 도서 판매량이 전월 대비 10배, 작년 동월 대비 31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2026년 섬 방문의 해를 맞아 10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여행 경비를 최대 10만 원 지원합니다. 사전 신청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건

하겠지만 동해안은 늦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대전은 29도, 광주 31도 등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8518님 신청하셨어요. 비욘세 피처링 제이지의 Crazy in Love. 9월 8일 화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아, 671호님 오늘 퀴즈 정답은 섬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읽어드린다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는 뜻이고요. 네, 섬 방문의 해를 맞아서 섬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경비 최대 10만 원 지원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제주도도 그럼 되나? 하시는 궁금증 이르시죠?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제주도는 안 된대요. 비행기로 가는 섬은 제외라고 합니다. 배나 이렇게 배편을 통해서 갈 수 있는 섬을 방문하실 때 지원받으실 수 있고요. 오늘부터 사전 신청이 시작됩니다.

0: 있다고 합니다. 자, 뉴스콕에 이어지는 오늘의 퀴즈콕입니다. 영화 오디세이가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서점가에서도 관련 도서 판매량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개봉한 지난달 오디세이 관련 도서 판매량은 전월보다 10배,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31배 증가했는데요. 특히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원전 번역본과 입문서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화 오디세이,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누굴까요? 1번 봉준호, 2번 크리스토퍼 놀란. 정답과 함께 영화 오디세이 보셨는지 어떠셨는지도 보내주세요. 1,000만 관객이니까 같이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10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릴 거고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7: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8: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크리스토퍼 청하의 When I Get Old, 더 놀란스의 I'm in the mood for dancing. 많은 분들이 이미 예상해 주셨던 힌트 노래 두 곡이었고요. 오늘의 정답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었습니다. 1585님, 제 40평생 본 영화 중에 단연 최고였습니다. 3시간이라 처음엔 좀 망설였거든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습니다. 6807님, 화장실을 평소에 자주 가서 상영 전부터 걱정이었는데 화장실 가는 것도 잊고 끝난 후에 맞다, 화장실 안 갔네? 하면서 가족들 같이 웃었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몰입하고 집중하면서 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장어 먹는 미고님, 남자친구랑 보러 가기로 했는데 헤어졌어요. 아직도 못 보러 갔습니다. 가족들도 보고 싶다고 해서 주말에 같이 볼까 합니다.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근데 꼭 보세요. 3시간 동안은 이별의 아픔은 전혀 생각나지 않으실 겁니다. 보세요. 1808님, 개봉 첫날 영화 봤습니다. 3시간이 지루하지 않았고요. OTT에서 90년대 찍은 오디세이아도 봤는데 같이 봐도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오, 그래요? 저도 찾아봐야 되겠네요. 놀란 감독님, 이번 작품도 놀라게 해주시더라고요. 하신 8378님까지 이렇게 소개해드린 분들 포함해서 10분께 커피 쿠폰 드릴 거고요. 저희 홈페이지 당첨자 게시판에도 올려놓을게요. 화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 아침 8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8147님 신청곡 하버드예요. 클린 앤 더티.

라디오헤드의 No Surprises, 그 전에 루퍼스 웨인라이트의 Across the Universe, 샤니스의 I Love Your Smile 들으셨어요. 화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 듣고 계십니다. 0216님, 여기는 율동공원입니다. 가을 향기 느낌의 운동 중인데 옆에 아저씨도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네요.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아, 이런 순간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까딱 이렇게 까딱 목 인사 한번 해주세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너무, 상상만으로도 너무 좋네요. 7949님, 안양천을 달리는 중인데 제초 작업 하시네요. 풀향기가 너무나 향긋합니다. 아, 이 냄새 저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풀은 좀 아프겠지만 그렇게 풀이 잘리면서 나는 진한 향기. 요 아침 공기랑도 너무 어우러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지연님은 도서관에서 봉사하는데요. 요즘 오디세이와 상호 대차가 폭발적입니다 하셨어요. 와, 열풍은 열풍인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는 그 트렌드를 알 수 있는 게 어떤 책을 빌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것 같아요. 옛날에 한강 작가 노벨상 탔을 때는 도서관에서 한강 작가의 책을 빌린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웠죠. 지금은 수월하게 빌릴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오디세이아군요. 이렇게, 이렇게 시기별로 정말 빌리기 어려운 책들이 꼭 있죠. 7353님, 대학병원에 출근한 지 일주일 된 딸아이가 새벽에 일어나서 나갑니다. 잠이 정말 많던 아이였는데 책임감이란 이런 건가 봅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침밥 챙겨주는 것밖에 없네요. 부디 지치지 않고 선한 마음, 밝은 미소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되게 대견하기도 하시고 짠하기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아침밥 챙겨주는 것밖에 할수 있는 게 없다고 하셨는데 이거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저는 누가 아침밥 챙겨주면 진짜 충성을 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수 있게 신청하셨습니다.

파주에 있는 한빛중학교에서 오늘 하이파이브데이 행사 진행 중이시래요. 샤샤곰님께 아이들 힘이 날 수 있게 이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가호의 러닝 들으셨어요. 화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세요. 5786님 남편이랑 충남 태안에 1박 놀러 왔는데요. 아침 식사하는데 펜션 사장님이 김윤주 틀어주셔서 음악과 함께 조식 먹고 있습니다. 이런 거. 요런 그 호칭도 괜찮은 것 같아요. 김윤주다. 사장님 김윤주 틀어주셨어요, 여보. 이렇게.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이렇게 정식으로 말해도 좋지만, 김윤주다, 김윤주. 뭔가 애정이 느껴지죠? 즐거운 여행 하고 오세요. 봄눈님은 가요랑 팝이 같이 나오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하셨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번에는 팝을 들어볼까요? 꼬맹이님 신청곡 니오예요. Because of you.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4: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6: 메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1: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 침례신학대학교.
2: 한국 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 하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손명회 PD, 박현주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윤주였고요. 0224님 신청하셨어요. 스티브 바라카스의 레인보우 브릿지 들으면서 화요일 그대와 여는 아침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7: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0: 생각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홈픽.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치즈 인 더 트랩 기억하시나요? 대학생 홍설이 겉보기엔 완벽하지만 어딘가 수상한 선배 유정과 얽히면서 벌어지는 캠퍼스 로맨스물인데요. 작품 속에는 홍설의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은 물론 말투와 행동까지 따라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손민수죠.

손민수라는 캐릭터는 드라마 밖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이후부터 누군가를 따라하는 행동을 뜻하는 손민수하다라는 말이 생겨났는데요. 하지만 무조건 누군가를 따라하기보다는 좋아 보이는 부분을 나만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외적인 이미지에만 집중하기보다 삶의 가치나 방향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일상의 소소한 재미를 더해줄 것들을 하나씩 손민수 해보는 겁니다.